0: kina nyi shi tse tis, nyeb shi nang guo.
1: Tou jana, rang nyingbo ne song za, zhen dun sangma rangka sa yu giri.
2: Sangma sa yu, kina?
1: Nga di kem du, zhen chi kem e. Da so shi. Oh, da da ri, di sing la gu di tuan du nye bagu shu ji rang zhe hu, di ne rang so.
2: Mo guo, di bagu shu ka gu yi zhan chi da so me.
1: Yong a, chen sang ma shi.
2: Chua la dam ri gong mi duge.
1: Samta sengbi, yinan semtze che shu di, shang kya anyu sengbi.
2: Ti zhe shi wa, nga di singa zhi chua diab zangwe chi ki.
1: Rang ka xie dang ta du, di chua guo gyo mebe suru shi du. Gye ching ma shi, gya ma sun len shu shi.
2: Guo ching ma shi.
1: Di yun kyo su na li a, sa dang zhe seg yu a.
2: Chir ta am lang e lang zu gye bu shi.
1: A li, chen na di yu, ka zhe sa tu yu.
2: Sum zi seg yu.
1: Xie shu ma.
0: 그쇼 차를 쉬고야 갈도
1: 대퇴발랑 쪽에 디싱아 거유 돈도 럭슈 차지 거비 차 후지 디싱 바고 쉬어야 갈라지스 남피로
0: 레스 더 쉬어아
1: 더지 더스 네 녀랄 바고 쉬로제 장게 쏘아 녀는 거니 신다 좋다도
0: 高尔夫볼께서 남장 이제 만류치 봐.
3: 시좀 지르다니 쇠사스. 사와지 마 십제 취직이라는 표죠.
0: 취역은 니 슈드엄 주베.
3: 취역은 니 팅니 토지 주도 먹고 제비.
0: 팅니 토비에. 예 취역러 랑 쇼디 치스르비. 탄드 치디 랑 수드 차치. 렘사치네 레가 유야 신구 유브지.
3: 이도 가을 레고디 취역에 여고시라 치시야. 뭐 잘 내고 먹고 이봐. 장매 신세지. 네 아래 준비되게 망스 제시하비. 대 개민도.
0: 개민도스 같이 보래. 지역에서 수술로 내치위에 신매지.
1: 도선시스. 도잖아.

0: 阿姐，谢儿多言说了天下，哎，姑娘妹妹从大女又没多，女把家家内真得个说着呢，听不牛鬼。
1: 让个家明了，七月还里生两七万十六，安生平月是没那边还些。哼，
0: 现在可真是老贵，七月的安生年年当过几十老古了呗。
1: 我那前天这日不？
0: 年代呢，家明了三六车这钱交不来，马些那个二月是不？太高过你才个大呢，东都街怎么三不行个些？
1: 이내 봄 뒤에 단 참조시 양견의 주민

0: 용아.
1: 高尔夫波罗吉斯 团大的, 让了我们当马里, 可是现在几个白浪的, 通信那是的寒冬里, 接上寒冬的, 切勿与送不里, 让了呀, 那么着现在估计切勿。
2: 来试试嘛啦。
0: 지겨다고 갈라.
3: 어, 자유, 니랑 새벽 가기. 드레스리, 드레니도 발견하자. 구지 제사샤. 제장 주드네 중요 미스당 국기. 안서 니 공주 내리 중간 담기. 낭도 뛰어라. 지열 중간 단어.
2: 양예 미당 우르베. 진짜 처음 미여 말베.
3: 진짜 맞지. 지금 배라게 이제 지유 당 구승비.
2: 하고스.
3: 갈래서였어.

0: 지금 인라 감사.
1: 지금 한라. 텐다지 차단하다 쉬어이. 키란 더디비 연나면나.
0: 더디비도 쏜다.
1: 만주 공세. 요주도 슬라스.
2: 차도네. 방해되지 배제를 만비당해도. 머시 시장까지 숨숨 겨레디. 좀이 시즈스다. 콘게 유치. 지난민의 집장시야. 최장은 저 슈기도스티기.
1: 머신안주 슝족 시장 용차치. 만비당해도 저 슈련 로빈디. 자도 내내 주 타주 지 도움이도.
2: 이 참에 내주 영매비 이치 지구 비케랑가 킨세시.
1: 내주 드레니 마흥유히. 겐주 카디게 가즈네 친교시.
2: 이내 타지 냠내 친게기 지지 공스디 로바치 도움이도. 탄대수 제매 제주 도요 마시.
1: 아래 레옹 몽구지로 토남지 오이사. 다시 제가 조약이 뒤주미도.
2: 제자 키랑게 차러나죠.
0: 낭담고.
1: 영아. 쟤는 강경나죠. 용두게.
3: 지금 인라 그랬으리.
0: 기란 답디부도나. 디광 희랑게 자유 제가 태유매. 예. 시도 신도도.
1: 치미. 내 주디 네바도 제지 최고유.
0: 쟤는 공무 소치게 빌라. 기란게 자유 세유나. 배쟁아 답답이 용서마시.
1: 기란다 자유. 네 중저 소토이네. 로거 지메 방해 대치 냠내 징에 사업디 칠시
4: 안성 탄다 차차랑에 제바 준비제 지금 한라가 언니 빨리 시사 주시사 지금 한라 십창을 공개 차차라 시사면은 나 주니 되네 드라이어 마시
5: 걔라가 십창을 제비 님지니 마지 마생 안 왔으네 让他这个老三块钱去年做孙子，把零七三打下去，统计起当年娃儿死的。
4: 让个些大钱呢？第两个面不去，俺老表家可个真是冤。
5: 走。喂，爷了。
6: 阿叔，让你兄弟俺们晓得，把零七三让车打换多。
5: 来是，七月，俺让你们都把零七三做土木松，给俺个两个月啥？你打换让你们都打换。打换。
4: 嗯。
5: 七月寒冷的人，七月你们都把零七三给送给。
4: 哦，勇啊！
5: 我注意的。
4: 勇啊！
0: 他的七月寒冷的，可把那那些三十来送给。第二个没事，三十岁。
5: 给了，你能当么个？
0: 我那年肉贵也不贵。
5: 么个？我这用吧。
0: 一年嘛，他嘞，茶叶了，再提个不著名的锅嘛，是呗。你写多少钱呢？让了米弟这买吧。
5: 米弟他整个菜还装嘛的，米弟哪要的？俺公司没几个人，公司那米仓嘛用钱差。俺这公司能过了，配出米弟这要的。
0: 嗯，用啊，等这钱呢，叔叔还是上不去修。你说他拆不两个菜个修？多多，加油个七月，把零钱先存到中国大数。结账存到第一天，娘娘预备米食当过也是，两个钱呢，已经收出去了。
5: 难道没？

0: 不嘛当时托斯克西找不到鬼，让个菜馆啥子地儿呗啊？地儿让吃嘛呗，人家农民吧？农行嘛哩，米地准数些呗，茶叶生米别就当，春节给拉到河旁让个托过去下，一年年才就吐出，秋天比赛他那地界地，茶叶生米托斯克西地越多。
1: 용아,坐. 가리인배쿠이제, 사시나 사부딘제를 나 범치주고 다니인배아. 네 장시오, 네 주세오 뭐추오나, 우리 핑지린지 마치시.
0: 쟤나, 용아.
1: 랑가딘다.

0: 디야 디주 공수 과도
1: 내도 여봐 사자네 락세기 교기인기 말이 직체나 청아디에 용지 디록래지게 최진 구민조
0: 약시초는 랑게 딘제 매베 몰랑겨 시에마도 년령게 죽마지라 랑래 무르마지
1: 다양 디니에 겐지 컨제 샤브디 아 아니 저
0: 리보아 빠르시켜
1: 저저저저
0: 영아 영아 한 시지 심주 지그리

0: 왜 거기서 여세다 여세다 제가 네가 가오셔
1: 이따 가셔야겠다
0: 그러게 네가 내셔
1: 뭐야 저 여세 가오셔
0: 잡지 네가 파오
1: 여세
0: 지겨워라 여세다 여세다
1: 여세다
0: 여세다 여세다

0: 오늘 염다 쓰기.
1: 다르샤. 겸물 가보다. 니셴 나고르샤. 두레나웅도 가봐 다르샤.
2: 예예 같이.
1: 니셴 고데.
2: 미쳐버리래 동민들게 타가잡아.
3: 양가슈다.
2: 그래.
3: 투스체바디 저거야 두야.
2: 니랑 투스체고. 나 도스네 민카 쪽이. 계속 매유 파도나. 장게 겐큐거다.
3: 나 저거 같이.
2: 저거 왜 같이 귀. 니 저거 쉬셔 같이 귀.
1: 준비하고.
2: 쉬다. 쉬다. 쉬다.

0: chati gangba nya sha sha sa go yu chi ya rang ge di khong la gong se tak che che ma be
1: tak che mang chen ne di yu xing zhe di chu mang gong se chi zhe xia ye di ye ne kun zhe bie chen nam zha le na wo xie yu ta men de ne de kai ge min du teng wei to bie chen nam zha de zo gen zan li be liao zhe xia di pu be kun zhe tong gui liang ma gu chi yu le le chi kho le kun zhe tong gui ling ge sha xia gong se chi le
0: so
1: 公司卡巴领取要素要的是啊都是钱公司你主要做但谈的出马公司的公司卡巴给东差不着让给谁子先用的贵第二就超级了出马公司进大级了很多名会行大许多谜底进这公司几个零这些进这公司的大大 공수 갑에 냠레 지유지
0: 더도 고셔면서
1: 추마 공수 진다게 처지네 공수 갑아 로고치 공수 갑아 만비다 처신신네 진지 민토네 공수 갑아 쉽지슈 양 공수 갑에 냠레 지유기 진지 공수디 최진 군이 제주 제가 담지 진지 여야 큐니 요마리 하인스너 능 리브디 진지 공수 능 굴리 요리
0: 아하리 멋있더니 고소 좀 손디 랑게 20시에 오늘 내 루중 전화

0: 지금 하려고 엄마서 언니 쇼샤.
1: 아, 지금 마사 살라고 녀디. 나시. 되게 빨리 제사 안 해줘도 스탠스. 저와게 뒤집어 드셔. 이래랑게 나 가만히 입자 가지고.
0: 네 가발로 저샤.
1: 저게 나 대가 제가 좀 타줘 봐.
0: 디큐르 미토엠도라. 뭐 저건 잘 기억도 제상아 요메.
1: 네랑 할럽게 그래. 뭐지 개치그래 야는 미 개치그래. 단들한테 디귤 미귤 미도 사르마 집체 너구나라 내 조를 하비는 그때 정도야
0: 걔는 아직

0: 레소
1: 지게 할라 터제나
0: 드리 디미키 위베
1: 갈소마
0: 녀세나 계세드리라 디미키야 제도나 나라니 선이 님샤샤부도 센세 세세대 조시
1: 키라님도 되는 까마다야면 니마대제대 규리
0: 또 다갈에 다시 오르다

0: 바과 스주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지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 칸라 다큐지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이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양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유방 박구 장세카기 제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하세산이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호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의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1: Tiring anzu logeba dhru thamdi ane lemba gaje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e ane nyongzo mune di kandere dhosh daga dhru.
2: Te shabsha ji ode chik tsudosh dago nani yandwe?
3: Gyawo shushtu wala.
2: Nase?
3: Yangwo shushtu.
2: Chano lemba di tibu dhwe?
3: Da di hao ma shu wala.
2: Ti logeba dhru tham an kira liya kuya yi.
3: Nase?
4: 한국디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2: 제제
4: 파과도 공부제 되자마야 양모시오도
2: 그래서
4: 어 대회장아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갈
2: 다스는 렘바디 기란티 부두베
4: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2: 다 기란 책 텍스들레 부야 인기란
4: 그래서
5: 너 한국디냐 건달람 파고 시텐덴 로지바도데
2: 어다 기란가 추브다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대가 부위
6: 지도 카바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7: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릉 당외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뉘부양 쳔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뒤 겨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고서 치뒤 겨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룽고 철추 양고 토블라 수불 균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我东阳干部行为图记录着对我一拍出你过去会当不能疼空气空不清楚体力同面感心意了修眠随手压音空面空不疼不提下主空得不来冷却稳当热度出空气空不清楚自动给干草了秋眠穷丢了苏瓦许泰迪熊七别他们三百年七别干部苍龙原为企图新旧堂三百千百银别七别根据苍龙给开旧堂对面取归千余这当也不明白有上企图泰迪熊七别他们天灵阳性西我堂他们天顶秀气味恐怖也对敌性级别从来是容易出不错恐怖部队堂从亚也越够刚把超容易的叫企图贴住他们这银别他们这给他给级别深圳米泰迪熊去那么去七不用出现七别推进了七不错推进这个用我堂地堂昂苍龙原为面对秀他们恰起了国儿家堂国主国国赢了国儿家看能有气他们恰起女呢恰起不有赢
6: 罗家派出日国他们日国堂杨玉刚堂了命令去过切不行赢他们地图了日国给女不点预备三位颠簸之内这大国图了不行点戏气味恐怕云人不养各类可个没体味他们为了切住堂天对国图的女不点预备打借气的听爱人光临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他他的参与了国家的国主国家的最美国群众罗杰帕主
8: 列地里参与托在家中国的美亚东人给强谈几个级别人中送给国事第二坑人成为尊重单的独行操蛋之物南给各座的长来的第二明日错念起个样索家灭别唐都缺的马日强唐给色系前面托索家那座几个二游行错念起个唐日久必行西屯年内给索家给健康性恰月第二最唐中江姐咋当托了给这区别抛归松阳月江里苏界大堂朝为苏家密集么切这西塘 rikki pungyu chenye sukdop cheshu shikshi. Tiyang zo chobyu sadyu kuy du kyabjin. Gyatsu ngwene mi shiedong ngadong samgi togaan chidang ta nyangam tangdu chonye chigiyu. Chang zadan tu gyang chidong mangbuyu. Gyang gi o tong xin xin qi la suk shi jingwa ta bu gui ge mu ma sir ta bo gar bu yin xin so gu ne nga zi par gi gi xiong gi bu duo ni kam na yi ti dar reng jun hun gi chu bie kuo jie ti de bu xi ge di ni huan zu se xi ti ding le ji ge er chuan ne qi xin qi luo ri dao du bu ne zhong yi par ni gyang gi gu bi tu zi yin xin gyang mo nie cha gui tu yun dao a ju ji zam yi bu ta zhu mu shi ding zhu ri zao a ding zhu ti du ji zi ji ge sum ju suang a sing yu lo sum ne xi pa sung du ding zhu xi ne na shi bu ta su bu jing che le mi ni ha zam ta ji zi ji ge sum ge ne xi ge pa sing yu bie ji ge peng bu chue ne su de qi xu xi 혼주 찬염 소윤이 론이 슈삼지 랑콜르 데네 창단 진비 람바두 양망 보통주유 혼주 윤도 슝람타 미링웨 자단 토라 양나 고고니 자사왕 양나 편주 티리 치버서 지주 리왕 양나 방제 원식이 겁지 구베 라통와달 고톰네 되버다 겁지 뽀베킹베 바우싱 제왕랑 원미 우에 빠냠싱메

0: 이지기 토요기 링네 가창탄 칠레 가창기 두장 실송 척두 가창기 토원의 도교인 척두 가창이 토요 링네기 지 가창 시주 가능수 교르 레화 창아 돔 칠레 가창 삼 칠레기 가창 차자 교르 등경업주 교르 레화 창아 실송 지격교 링네 가창탄 교제 칠레기 가창이 척두 가창기 카소소 갸증업주 싱그유 류제지 칠레지 교르 이교 가창기 토원의 마외 파르도교 ni pungdi lo khungki lupdu chinji ka cha ma shi jik jingne tha lukyu chen ka ji ngui shi chen ka ka cha ni ge gup chu kho ni ni reng chun tha su jun ji be chen ka ji ngui shi chen ka ka cha ni ge chu chu ji gu yin
1: xiam le sheng yu de du kai ji si ro na
0: ni tu rang yong jo lu zhen ji ge zhong yong ge se gui mang guo ke be ya si jin qi ru lu zhen lem ti zhe zhe ge yong zha qie shi lem ti da la si ta ning ji loga chamdo xizije chonggeng ai ge dewei kenden tungun han de yu be langkuan da ne zhuo ta gang tang de yue ba yu xu kum xi yong ri qie ba so keng rong qie qiao ge yue jing sa tu jing kan ta tan zam ge kenden jing ne qiao rong ta chou rong ge wo cai tan zam ga ge ne xu so ke de pa be yun ju nyam ji ding se qie ne san ne mang zuo ci ren kim ki guo zai zhuo xing qie tu ba ta ni ne pe ge yu guo wa ya xing ren qi ru tu zuo zi ya gu xi kuo dian qie yu shi 你现在是从一个电机总体你都你去做处理初定列队南站积极团列过出不谈他定给南站贴去马子国吃阿东加密就采给当月经总用给相处他重子就以南坦群众没对苦有力动电价国送提醒孟西指挥所去预备行政区域团作为拆给力据通力也不是 니셰나 허거 총기를 갸자 정기 상총 카도 로지 뒤지기 원궐 동거 초부지 대로 갸제 수균기 원궐 동외 멍시토 더규타 망조기 과시에 갸고서 간유 개비비 조지 하장 되고 차유비시 지지 니슈 신이 능주 총기를 이론 정기 대탄 본부 시에베 튕기 된자기 시제 진도를 채우시 정용기 리군하 차상 챔베 레지 레소 대신 중앙 킬레타 년거 치외 제규를 외부 총의를 책임서 전에 개공기 튀미제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ཁྱོང 레친 메도 정기 미가정 신기 정달 망점 체내 시리 면주 루가기 면주 락제 토르 동교이브지
1: 스몰링게 팅디 편중 선교념자 니드슈사
0: 디웨마웨 선교킨드나 주리딘디기 APP를 쓰러나
1: 상공제요
0: 상고제요

0: 아지 드린로보 돌아다 나 제가 요야 되지 유버지
1: 칼스니 되네 링간치 며치다 튀고
0: 어 대게자 주시 신자 살라리
1: 최민도
0: 어 쟤는 한바
1: 시즈 시차시야
0: 랑게 가셔치야 곡불로비 박시야
1: 九月 你让听到车月 听我到七月 家明我自己没有求呀 你也拿不着 可你千不有个有个 你给了嘴不着 你也拿不着什么人
0: 你让个拿不赢谁个嘛是 拿着小娘的 就叫家明的
1: 可以呢
0: 这东西啊的 我叫吉利给开玩的 让个大家带不了 你阿家给大家带不了 你就叫家明给带吗
1: 我叫吉利是 肯这四个人 我心里面的组织 搞不都是心里面的组织 要呢 昨天看不见的组织
0: 都是这样可以呢
1: 听我啊, 也是你妹妹不起的, 记得你听出那个娘去, 听你, 我几个人是土去, 几个人的我娘要读生个月呢, 要能我所有七个月呢, 看到, 我若不起来切去,

0: 야쇼.
1: 아자자라. 키랑 로레 니즈 튀었어.
0: 어. 가르치에미나 고업시비스도 니도 포메죠.
1: 어, 제니에다 제가.
0: 용아.
1: 아자자라. 니에.
0: 응.
1: 아.
0: 현재 전부 좋아하시지 어디베. 깨당 가고 싶어. 아,
1: 라련나장 아무도 요마리. 아자자라 광무소 공세 미망 구성장 반디제 타주시규리
0: 반주제 제능어가는 시임지
1: 에리리리 응어간다 잡으리
0: 제능란게 기주치 소균치지 메베
1: 과부디 요마리 라올린 로린 다가 지브리 냠뇽 알에 비송소구리
0: 거들 란다 안신창비 유브자 안신을 로레 싱그베 만지천바 미딘 제주유나 레게 치대부시라 용아
1: 나다 안선 참부 요리라. 디데 잔데메.
0: 참부메.
1: 어.
0: 아고게 가시야로. 키인가 레다지에니 키라니. 럭레지제 치부데스기. 니엔 키라니 참부 어리 삼추.
1: 디 키인가 초코리. 튀균 레다지에니 나불론도 신이게 말베라.
0: 시베. 케니가 가르치

0: 가르쳐서 등길래 로게 통수모야
1: 마시 아마이온도 가스갈 대비
0: 제너랑 섬레자야 할도 등길 모르고 우대도 세만의 앱서로 시대시야 영사업실 하지 저만의 드려 맞질라
1: 영아
0: 나 텐스고
1: 라
0: 카레라스 계속 나마 텐비나 쇼가 나 가와 입자 확신해 봐
1: 최자
0: 방에 들쇼고라 삼라탄 데프티데 아이나 고정아 대응지기업도도 전다 저와치도 범시체 입고 있으기 베징 라임 자르베
1: 대응지란 제 뉴유
0: 지휘 기세랑 답변이도나 내가 보러 마시네 디바 녀들이 시작했으나 장르 배상 제비 존나 진 듭도
1: 녀들 진짜 상마지
0: 전에 영화 당당 가버시야 나라니 잘라뇨죠
1: 잘라뇨가에
0: 어 잘라뇨죠 녀가로 제비 내가 타고 뒤 녀무 떨어져야 되리

0: 주차 점이 주도다.
1: 야지.
0: 두병아 주다. 주차 점이 네 아자가 란토비나 라고저레 미주던 그래야나 나와마담 지그래 아.
1: 장발하게 나 천조 난 차주. 장아자가 라고자네 김민도.
0: 하소디 렌시아와 아유.
1: 지에 그들 내가 지리.
0: 아차가 드린 치즈 채바스기. 네 고쳐 가신 거.
2: 아, 감사.
0: 지난주
2: 맞으면 또 청강기 잘라기니.
0: 알레, 야페다.
2: 아, 리스트 하잖아. 근데 시교 네가 거 봐요나.
0: 어, 비가 요리.
2: 리스 키란주 잘라 네가 나 오다. 습소치야. 클린다. 클리오.
0: 어, 저라. 계속 하지.
2: 매덕 딕종리 완주 총관나 망책에 값이 소원디리 지금 팀들 배주다야리 이내 강변나 집어 팅탕고 인다
0: 니 하자 쇼고든 저 그때 차오래 뒤에 권치만 매줘
2: 디 구쇼지게 안 나서 더도 정부 시안하지 링치유를 표로 쏘기
0: 가보든 저 유는 지좀날 소화기에 제 대화 받지로 뒤에 체험권민 도구 고셔도 소이나
2: 디아니 셉심죠 폐지 콘 가로게 피우면죠 니에 키랑 쇼 콘셉트 코업스도 낭도 가르친 거 유매다 규비지 가르다 유매 근데 14고시라는 기 어 니에데 민자주 키랑 레디오 가르위네 샤바균 폐쇼
0: 용아
2: 재능아 레아스가 주고이
0: 레스
2: 창원 섭소치아

0: 중이다.
1: 주저자미, 딘저인 부시에너 나스네 장을 아차 투주네 영유.
0: 조예, 나의 치유에치도 가서 끼기.
1: 쟤너 장지마 가르치소이 아.
0: 非人 로제 모두 레어 치기니. 피게 레어 치야 먹구유. 딱다지, 키스 장을 안신토나 니에섭제 섬주시로 아마라 토가 중미.
1: 주저자미, 라운의 포격지르샤. 님들과 나랑 가로 과부도 충차샤. 증마서로.
0: 이제 시험하시. 치외를 중국 안능시 취해자. 아이고 내 값이라도.

0: 샘리라 다도 어제 쉬우디게 기랑군제 최고나 쉬우디게기 케세 야가든제 권나도나 바마다 벤츠 아우디 닥젠 담나는 디그리 케세 코쇼든제 권나도나 펑텐다 벤텐 다루 닥제 담나는 디그리 이내 단다 범모먼 꾸지게 日常 닥제기 텐라이 소브더 야고치 나로라 야심부손자 감시라치기 제산 키랑게 공부시네 디그리
1: 땅아 등매 키랑경아 친이슈 능수기 누군도 제 토시 담난다.
0: 아, 쟤는 키랑 그저 니에비면 아주 소로나. 간이스는 민상매 셈나기 누군도 제 균의 정마시. 키랑경아 망자 송비나 니에 오주슈도 니엘 키브여시 마르벨.
1: 내치도 배주 다인 손자 뜻대 충지바. 두균 진다다. 진다마 수기지

0: 앱체 윤두 윤에 정아 탁조 진행 미 연구를 쓰기 왜 다 혼토자 마 되다 미디어 니 술에 아
1: 공신하네지
0: 공신하네 에 니 돈이 여러 배
1: 폐진 통화지
0: 아 과르 배
1: 디제 화인 쓰레
0: 슈테르 배
1: 아 진짜 먹을다
0: 저는 견주 챔배나 니 돈이 매부 수요래
1: 오지지
0: 아차 자라 에
1: 아차 가수월에 한동지
0: 미드 아자랑기 구치 멤버
1: 아차 자라다 림부직부제 안성 구지지
0: 안성 에
2: 티네 나 기겐스 투추 기겐 디문에 나 야우도 성비유나 야나 나 소교 치기유나
0: 쟤는 미드 근처 주어래
1: 야우 저리
0: 란초월에 야우 치그래 야나 참아 야우 치그래
1: 창만 야우 치리 이마치 안산 뒤시다 뭐랑가 야우 열스리
0: 지금 다 주업 된다 시에 유배
1: 디디 인과쳐 미신다 시에서 팀었어 이내 안산 뒤광라 아가나 레치드네 한동어 신샤 디제 선자 니에 미대 기웅도 쓰쇼
0: 랑 미대 가부 유배
2: 이내 콩을 가부 신양아 주고 마지 오늘 제가 내년을 못 시켜줘. 이래 내가 카사에 치차스.
3: 시외, 조지고 해.
1: 아, 조지, 타제나.
3: 야수롱마시, 랄로르친 집시.
1: 배진 광침면저, 카제제나봐.
3: 광고텔러, 샹게 삼당마시.
1: 무슨 내년 학국유, 제대
3: 不在家里头做通查查去下查了没着前头查了等给是落了没进不了吧马上马上我可不是查穷你这么是查都所以的让给从河南的当不的随便说完了让没多个家属去了你哭不笑你这么听这些男子你哭还哭谁到我那个你当面站着两个用户是呗这里公司用钱你哭那这些
1: Les, chen se ni jie yu, ni er xia nan qi.
3: Ran ni er xio xi.
1: Ngan ni er xio la. Les, chen nga xio yin da. Bye bye.
0: Tengu gui dam ki nub gyu nam ta dadu, chom ten ten ke, zi xia da qing xia jim gyun je, chue mi dung xin na ya kari na sang gu yu. Da nye, xin na xin su.
1: Kung lu me psa xii.

0: ina nga tu su mang chin bia ma che ge na lo ya ku ge mang yo shi
1: che ne ho ji ine yun da ti de yung ri san san ma chu
0: tyong e do jo ge ting le ge di chi ge ri sam du la nga ta ran yi
1: zhe shi le da qian da cha ren shi
0: qi yue rang ge xian nga 내가 삼부 여름에
1: 삼부 매 가서 이제 진다 채는 라브 채블에 가서 봐.
0: 이내가 로니 되었죠.
1: 로용게.
0: 비게 멋이네 이제 김삼이 해봐.
1: 쟤는 차샤과 다 김삼과 스스랑가 타지 규르마도. 나 취미지 계셔봐 차샤여 마시.
0: 랑 삼자 영문의 신 계시무이.
1: 这么傻，地面这天气算啥？你三家开短途没多？

0: 내가 된다. 단도 꾸지 접시 소치시. 샴르냐 미드 균도 침베 내주 캡라치기. 드리네소 안선 소샤 침베 주는다. 나 미게게 레롤 내바체. 조그만 능구기 남자 상메 베게다 갸기다야티. 지교 튼조 접시. 손도 쇠사베 지르 교조라 과가 남자 상마 안선 자리니 사시고규. 그제 14가 윤의 양용아. 다기.
1: 안선 他见哪几个喊啦?
0: 这是龙马谁? 松子追
1: 几个喊啦? 这让他们退罪呗那个头十针的罪开始去让给丁丁难过的是的我这次这样看的呢主人可能的地印出来说可能的开心不是什么呗那么这有这个十针的罪也行到头子啦
0: 连不见这个连起来你也落不进去去着中共参谋的我找起来了吧让开去啊我可是不去我的呗你可是不去吗是你他在意你也让你啊点这么多这图吗是心大铁了你吃不吗是老师<音>

0: 짜미 가르톤가 잼시고 마시
1: 다당 아라니 톱로샤자 계속 가르 유네 커도쇼다
0: 텐다지랑 승부서야유 아이랑 저 참새 집에 지도 미도가 팔람스고 된 요거 삼주 생각해 저 와치다 간교 거유
1: 어 다체나
0: 다기
1: 띵수 위배
0: 띵수 위배 이내 띵이의 최고의 브리 승비
1: 계세 조마토 비나 돈출 유르다
0: 띵우니에 뭐랑 돈출 유르마 띵이에 뭐랑 채바스 유리
1: 자미 랑 연이 칼체브레 아 띵우니 랑게 치유에다 한동 칼체로 진 승고시 니에 로고 채토마소 층마사 이내 공부디 보야도 숙체라면죠 수란 카드 체죠 안성스베
0: 수 카드 체메 개침 마시 장게 싱 마시 디린 지위에 대외다 균의 정민도 한동리 이치 챔부치 중세하게 고야 미도 상매 가족 진이미 몽제 디르스기 나레 대외 농주 쇼자 탑시 요 마시 이내 다드니 세세 딘디 통기
1: 란차도 체메 뱅키브도에
0: 니디 지샹 나레 체도이
1: 용아 네 라리아 추고 근에 된 탁주 치고 치스샤스는 나라니 알아도 가죠 네 제다 되고
0: 용마시 권당 아통도 된다 먹고 좁야유 이네 좁사 손통 좋시
1: 용아

0: 야.
1: 디 카제.
0: 미랑 제베 락다.
2: 카제 아, 니 좀 띵제. 카시다.
3: 허지.
0: 니 하시러 지어.
4: 허지. 부탁고 싶지 소셔. 수제죠. 거제도 거제도.
2: 니 제라.
5: 지제자지. 지회 가로가 전교 입자.
4: 디 영원에 나고 싶다.
2: 지회 랑 가로가 제베. 지회 랑 가로즈베.
3: 맞아 잘 지치시다.
5: 지.
2: 됐어. 맞아서 내시다.
1: 지.
6: 山老大，你这是啥子？这是来随意的。
1: 明山老大开嘛是？对不起着吧？
6: 你是个月，不得岁岁岁多。
1: 家明个，你妈把肚子塞着，孙家是？
6: 哼，今年了，真是呀，妈我都这要三三不休。
1: 明山老几呗？
6: 明山老乖，可说是，我哦，养成年了些就，既然你怕了，陈叔。가리 유메 얌챵이르 쳇죠.
1: 랍자 주디 첸샤 신다 가리 유바. 님도 좀 라치. 칼라세. 님도 러냐 라데.
6: 첸샤 마우트체. 마세. 가르 쳔메 개쳔 마시. 조디 수다 님도 데메 개쳔 슈리.
1: 이지샤 나레 나오다음에. 랑가 송고 틴제샤 가시.
6: 나 방이르 치기. 上个天下去喂，老不在厝里吹了，我没咱朋友的几个。
1: 铁子上么电视没那手机？
6: 嗯，
1: 也没手机是啊，给是的，我那前年些关系，你让个电视没那手机也没去吗？
6: 哎，我老亲戚的这电视没那手机，忙我的这个朋友是。
1: 所以就是，也没多事。你听俺听到这些呢，让给你妈搞着几个小皮。嗯，俺你妈承受过些蛮贵的。
6: 怎么说？俺你妈搞着蛮贵的准备。
1: 长下，搞着平嘴巴了，长过长下过时。谢谢，有个谢谢，谢的。
6: 怎么说？让俺来说。我女朋友唱过些阿个，顾客票没收。
1: 唱过些话什么呢？顾客票也不是。
6: 七月。
1: 嗯。
6: 我两个听会陈嫂用心的多，现在，天平也打算吃呗。

0: 재민, 뜨다. 띵띵 재민 좀 두게.
1: 재민 씨요, 저랑 같이 쓰는 게.
2: 네, 터잖아. 치유해. 무슨 예상도 유튜브 취했어. 이내 재만 안무 중수는 년이 봐도 남지 유튜브 취이. 치유해. 라니 남체는 용두기.
3: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나마교!
4: 나마 조소모요

디카라니 짬비예 로왕과 짬부시 키장키 교조직 디가라 소대직이예 키장디라 토니 쓰기게 교조대 최기 니버 마슈기 키장시시 키장 교조기 토메 럼로라 세소 네부슈기 예티 사마서교로 리버 토메 얘기 시 교조츠 키장 몰라 몰라 사마사와예 토닌디루 로니이바타 기장 포시시 대토네 코바 사마 주슈 사게 이바 촌토 기자 로총와 포시엔타 자와라 토니 칸교 교조네 카체겐 시시 다니 시니 토니르 잔노 원웨 사마샤 대친 토니 네버 비베 양아오 주시 토니 땡아 도주 체위 내주 토니 유티 땡아 기자 포신식 건조의 교조낭 주변나 기자 모남기 당연 체조 파르쇼 타나 그 소쇼위 네버소 차도 주시 장부의 규대로 소매기 탐증 강사라 배구기기 기장기 교준디 민스니 관주의 정보 응원세 대주 임시 기장타 스제제와 떼내 여우미 관주의 와라 개와 총리 유지구 친기 기장기 간조니 시자라 니고기 퇴무 토티니 유주시시 기장기 니제 메바

사고르직 대신 기장기 교소로 양결아 지다샤히 웬디 토니 문에 시나 더동야 네법라 규도 처음에 응어준신 기장무 세응을라 사와타 기장기 초소마도 기장포 세사와라 연도 죽음해 계시 토니 콘서트 칼레니나 세카카 라시 토니 고고르네 르 상외 수자르티 콘서트 한냠토 또 라 토빈 따기히 토니 이 지단 테레 괴괴 슘슘 제바 쳔시

부니 기장기 주도 매베 무엇이시 테르덴 기장기 인지 마라 교구 교구에 부타 미과 시르 자제 냠토 대격유 토니이 마르 교구에 나네 양결 담디 서기유 탑교에 초와 티리 타동 규진류 개괴삼 토니 유바 시치 시르 마할리 이드 치세 싱도네 법요마타 마할리 장기 나고소 젠즈바 시다 요와 토데 메베 라리아 침바타니 나고나 다 사바케디 디가라 마할리 나고 임바 셴지 셴수 주게

마하리 파르괴 지답 토니 다 지부 마시 마하리 뭐라 믹스지글라 데르와타 대제 클레르 리다타 녀와라 자르치 체마라 파르괴 지기 마하리 저지 앙사라 체스마타 탄조기 파르괴 제교로 공리대

다다 튀티라 토니 루부르도 용웨 쯔 쪼글라스 마할리 응아노르도 라부자 켐시 마할리 응원에 세 쯔규로 젠데 쳬와시시도 토니 르니야 상부이 쇼라 차자 르그리 삼사 쮸메 Dini Sagoni Nang, Tony Lagbe, Lambo Tsubzuki, Tosatin Tambutishi, Tony Luji Simjiki, Tosene, Nigurki Kadela, Kayatene Chilome. Tony Hubsu Shishi Chigi Yobe. Mahali, kaji tiji mebsu. Degara, mahali nga kwanta, mahali samashi. Taja kuni ki, samar mato, tona chigme.

세벌 시기해. 가산 샤스웨베 치메 토니 티웨 쮸바독슈 체와라 쿄로. 토니 이 토녹 마할리네 양야르 지다 진규 자와치히. 웬야 마할리니 타다 쮸바갸 체시. 마할리 이 토니라 시나 치메 웬야 토니 파르자 메바라 마할리 잠투 버규 초규 치바마세 맹아 양양 되기히.

토 냠도 또 사주로 니가 챔부유 가인스나 새 초계 시다기 토나 용라부유 새 초계 시다 용치 새기 처바 개규 멤버 땡케시 재산 코즈 섬내기 권에 삼사

대다랑강 토니 드라마리 와라 냠레기 저와식 초심시 마세 되기 교도 다 쪽디 저와티리 림시 사덴 토치 토니 마할리 송웨지달라 데네 손에 제바다 퇴송 토니 마할리 예지다 송제 다 리조 토제 토르토로 치 토니 튜도도 용거 유바타 튜즈 까부시 딱다르 요니 마할리라 지다 송교로 쇼테치 마할리이 딱바라 고고이 제바타 토니이 마할리 고고이 제바라 나와 동비 체모니 체모튜디 토니이 딱토 고부 우주 제네 마할리 고고르토 조그히

穿着你以为我，我是他即将给杨仁杰去找我提，拉着杨师傅去。昆宁去，新北什么啥新鲜？ 기자님 모두 용급 세기 지단 삼아 신동 토토 워기 원디 다자 마할리 이 상원수 삼아 사시게

코니기 응원에 시에나 대신배 뉴쇼 매바라 교류생바타 다제 초와 태국생보라 차이 왠자 죽도 매비 직수시이 디니 깨미게바타 시엔기 도남미용 치고바티시 시에마도 코심기 초와티 조주자시 마세 남양 토순 치규로

이내 퇴유 정부 조두 코니기 토순 대자미치 코니기 人이 디규기 젠센 치부디 멤바 딩제도 송시 고토 젠센 망부 지단 멤베 난제티 카도르도 돈주로 공니티

토니 추고츠리 리기 쿄조 데시 토니 타마할리라 네가 쳔부체 마할리야 소 베네 존네 쳔부시 마할리 신도 토 쳔자 네가 변자 쳔스 웬디 윤리뉴 큐브 유탐 리키 시기 코타 마슈 파르토 니마 카시 행동 워토 되기 테야 리키 큐조기 자워로 카데 쪽도 피시

0: 창샬 탄샬 쿠도 치는 코로 로노 탄노샹 귤 티바만 시크샤 스마힌게 닝공키 넘치고도 슈차
1: Tiring anzu logeba dhru thamdi ani lemba kaji jili na lo liya bola mola liya kwenju ni ani nyongzo mune di kandiri dhosi daga dhru.
2: Ti shabsha ji odi chik tsuyadosh dago nani yongdi?
3: Gyawu shushtu wala.
2: Nase?
3: Yangu shushtu.
2: Chino lemba di ti gudwe?
3: Da ti hao ma shu wala.
2: Ti logeba dhru tham an kira liya kuya ini.
3: Nase?
2: 한국어디나 티톱로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 제대로 잡아야 양모시오도 그래서
4: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5: 야미 김비 너 공디 보 메타 너 공 카바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6: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7: 어머 치미신 부디 가리치미래
8: 빨라 ये मां शुरगुई 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 मजी ठीक ना दा
7: मादी किमे सिम बजे जांग जांग जांग छे देदे वेसे के मारी
8: वेसे मारा रे पाला पाला किरा सी ना दा ती ना लिया पेले की से से रि बे सिम मा छे तंदो जी मा जांग जांग जांग इ ब मा छे छि मा रा लिया यु बे छि सिम सुआ
7: वेसे के मादी
9: 龙你输了都进别连把命不进我没人呢去下了这随便马的不那样子哇谢谢日本团结银子团结所在给拆给银子团结给托到命银子进别的明朝为年不学的为什么谢谢日本唐藏金马如果地归我原天刚长记为什么地藏康
5: 야미 김비 너 공디 보 메타 너 공 가봐 너 취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로친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취퇴시 교부 친비 당도 피타
6: 친비 당기 튼세 친비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주디 원투기 렁교 탑람기 고네 민주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주기 규림남 갑갸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네 쇼균 강야 미바 야네 상토 균통 야메니 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셉슈 유비 셉슈 뷰치라 게린유 카바랑차 레워게 구지 투숨 고고 구추숨 산예 라스냥첸람 후캉면캉키 니드부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 총게 니동치 권부람 로고 루충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10: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당외 장슈슈 로게파주 니고치쿠디 습토 사퇴남시키 캐줄로미네 세유라 니코키 뉴비양 챔부딘 유베 나공탕 니콩 그뒤 균양 참부유 리지바 균디엔 총거소 치뒤 균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룽고 철추양고 토블라 수불

0: 우지 딘제 라
1: 우지 하자라 피비
0: 지자 러 영배
1: 슈다 슈다 하자라 슈다 명매 되시 우지 라니 하자 류라비니 소유시에 맞게 합치
0: 아무래도가 광주기 됐어 출론로 라마칭
1: 알레 명매
0: 어
1: 让朝那部的，俺做成长给给不得，让给年幼就少的，让孩儿三对于哪吒，孩儿娘对于哪吒，保证学习。
0: 也行，也行。
1: 阿姐了，去那休息，俺不了，接着地下找鱼。
0: 啊，行啊。明梅。

0: 나 심지 마셔 봐. 나 독순 제야 갈도. 멋이네. 제만행을 아니 갑자기 쓰지 매배 아. 나 지수. 나 니가 니 롭세요.
1: 아시 나 욕슈. 뭐랑게 롭고 제옥스너. 용어슈. 나 갈았어. 소시.
2: 레스.

0: 보수야.
1: 아.
0: 명말 보고지 가두르고 하래.
1: 더 시스르고 하래. 가치소. 주저랑게 명맥 저거 신다다만자 전부 유부 통하시고에. 최사 니모라 칠치주디 참에 다와시 스템도 다와주디 집에서 두스기 두스다디 나주 전창기 유바 톱치세 유입자

0: 남질하게 라니 자니 야우문 후자 부군님 요소 때문에 도송기 이제 더나 적어둬
1: 하코스
0: 집에 이렇게 해서 워핑게 쓰기 얘도 스키운 거야 어야 섭섭치라
1: 赵春雷 然,
0: 가시니바 장갱아, 부글밥수이 메시지 열어봐. 계식마시, 로고신병 안에 쉬다. 니만 내수이 사사사합시, 아재가랑 칼시해모요.
1: 계시야미, 부글저 하양그지.
0: 괴화, 나 장고마시에 가시기는. 니대신은 깔라 가금이 누구에? 부글이기고, 미기면 다 좋아, 유배마시. 지마 부글 둘러면 다 좋아, 시라요시. 나 계속마시다.
1: 然后你先把西北东海海多啊这开明度你也给尊谢面东海开明度然后就海洋泡不是不嗯啊赵春雷康萨然后下游吧然后能度能明度来了大概有比给他你学习我三句了周瑜呀什么事情来啊
2: 若果有比
0: 我拿米了,罗文花撒 俺就先不用写个桌子,也装作有朋友的事
2: 阿里
0: 我拿着我那部的徐海洋的事
2: 啊, 徐海洋的?
0: 嗯
2: 让搞到的事一遍
0: 哦,你也搞到徐海洋的事
2: 徐海洋的事情也做什么度?
0: 俺也行没度
2: 前头长
0: 海洋虫子啊 我拿着部的海洋的事,他的意义 俺来帮大妹子给些也没多没事呢没让俺说过月子你不多打你用嘛是不很多海洋阿妹的海洋不影响钱的生不点啥子给我知你也见过了矿主拿你用也没多可这些呢看他不过看没吧现在年上吧不过的给送的些小事上去俺们起码多帮大闸蟹海洋他是多少生病啥子去冲来我那没三十多
1: 我是可是咱给俺俺老汉是来给死的多可的咱们三九三不是龙了咱谢皮三十九春来得到这要三毛九困得见过一遍
0: 咱得都三不有出我是你家明媚可得多啊严肃公不许借来看来用没多咱们没让看谢皮那三不得下出我去留下多出我去三下下
2: 등기 구이화 승리되다 잡으러 샤샤
0: 뭐라 한다 잡으에 쟤부터 내 샤두에 디
2: 랑그 쉐브 능시 말해 방담해 오늘의 쟤는 니야 삼은 능시 맨치고 승기 오야 등기 인기 쉐시 지마 쉐시 우리 아니야 레로 도와주이
0: 어 大主你的事赵春雷我到这些车站大找不清楚张局是可是我家是平面呗桂花年年岁了天空我就重组那地段然后呢心思可又不大写个要死来月给送去的行吗是谈得让开些不是啊点点五度特别恰不是先把到地这行吗是吧
3: 계층마시,然三路通时呢,俺才가쇼다,你也看着羡慕哟。赵春雷,俺他还是个蛮大的勇的。不敌,叫海洋人。罗桂花生聚三位。 红喜银吧，赵春雷一气颠不越过他，生不生啊？杀他阿娘三十岁大神，赵春雷一海洋了，他谁起气，一气气滚逆银，娘心语。
0: 大主。

0: 주리, 나 내일 죽인다. 영아.
1: 주리, 나 죽인다.
2: 어, 요, 요 아. 주리, 랑게 고유스 아래 대기유다. 장보시도 제변 수는 야호지 영아. 장왕이 아주. 쟤는 아이 죽인다. 우명매의 수녀를 봐. 마지, 내가 니질 수녀이. 모랑기로 역시 우명매의 탄도 겐드 시에큐시. 아, 네. 영아, 다 쟤는 아 죽인다. 주디로 수시 아. 영아, 아자 야자 아.
3: 사지 춘래 오늘 미상실도가
1: 뭐 무슨 일이야 우유

미 창문이 랑소수디 당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른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삼긴낭둥카 미바도 주투바구 라빠 양스주와 따도 칼롱코교 용와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교고 카기보이바 디당기 초외주람 균형치바 초주 뇨고윤구 토낭치바 서동기 쥬람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츠치바 디탕 민비에 쥬람 톨와 신비에 캐수야바 지조기 초외 궁지야바 캐시 키랑 겐수 레군탕 지조 편디 레군 롭자 맨캉 킬레 치제 주기 서치 총르탕 총르 치무소 조내 쿨공탕 레군기 레든바 인치 닌다 니바투 디탕 딱제 치구 캐시 차와 게바탕 로야바 류슈 미바 미군 나와 소기 내다 유치 투도도 면주 치구 강변 남기 쿠류라 닌달 기공치네 롱 쿠르톡 치바 지비에 직체당 직구라 짱자 툭시 야부 치바 지비에 쿠공기 쿠류 짱자 균형 치바 조내 쿠공수 권위기 럭주 직체당 직구 직조 치바 미기기 추딘라 토낭 치바 합치게바 암 로기급 짱쇼캄 라베 충류 카나게급 로숨 옌키 응원법 겸미베 짐치 유베 미토기 독살 로체기 응원법 겹겹 꾸유마치구 각바투 겐군츠 정군앙 규림 용기 응원법 겹겹바탕 권내 탄웨 민컵 겹구 랑을 국송라 숙겹구 랑先尼가 편라 대탕 용톱

0: 나와주니 왜 집에 주고?
1: 집에 룸이다 와래, 룩사다 와래.
0: 대저 한양계 쓰민도 태진 룸이 인기지. 俺做床事，六年没得走嘛是。朱明成了，看咱吃了现在开面呢，俺也录音的。
1: 用啊，让你休息。

0: 지 계속 문의 답 전부 요나 지마 어월럽 좀 제제 년도 없이니 민여 생부리
1: 가리 년도 없어 년도 없 제조님에
0: 쟤는 가르쳐 오래
1: 가르쳐 내 저리 년도 없 제조매
0: 용아 랑보고 아무소한자 랑게 시에바니 좋아 쟤는 小美 네 자세상에서 소화하시고 도스도아 나란히 그 노부 된데 사시 첨부 요리
1: 제자 저거 첨부 대도다 문에 사시 요리
0: 리 쟤는 알람사 소화하고
1: 나 도우민도
0: 아지 도스도다
1: 아지 소주다 보신게 탄지다 꾀신게 마시 네란 시고 레구다 네 제고 장게 처구 속이

0: rāng lā wū mē mē gyū rīng shū tū mū chū mē
1: mā rāng gyū rīng wū shū tū mū chū yāng sū gōng bū shū jē lē gā lē yōng mī tū lā nā lē lō yōng mī tū ngā yī nye jā chāng wā cā pā chē lō gui hua lā bū kē sā ngā bī kē tā tā shā gā chō gōng bī
0: lō gui hua lā bū kē sā pā tū yē mā rāng gā tāng tō bū kē tū shū khā yāng yī kā sā tū yē
1: sā gō chū
0: nī shē gō lā nyā mā rāng cā gā chī bī
1: cā gā chī bī yē kā rā sā tū
0: kē shē mī tū 준비를 해야 되기. 나 도움다. 나 다시 다치기. 도스터디. 뭐라고 얘기는 시 있다. 저천래. 전다 디테일러. 영문으로 정말 돼.
1: 어? 아, 제 먹어. 아, 야자 준비. 얘 저기 그 제이메. 니에 저 와로. 마라 수수 마 시로 신의 생비. 시. 하얀 니에 탕세 시아 개 정시라 시. 니네 니에 저 와로. 마라 수수 내 주디 셈 수비너. 소소리 도스키 벽시 자기 신마시 니 잠을 안 쓰면 싫어 유배 소르스도 디르든 좀 아이 깊게는도
0: 자기 내주 가르주니 미시도 삼경된 길라 전다 가르주니 수수 계산 견치기
1: 사지 전래 디자 저번 디어 보선다 명매 낭담 놓아 가시소.
0: 군이 낭담도.
1: 대신 더비야. 오시 파스네 명매에 견데 샤프스바. 로그 화학부리 다완니게 충유비다.
0: 근데 이 약셔리. 말해 더 주의. 니리아 주인다. 라기메.
2: 机器里一米卡了心陈建国寄养妈写了阴体赵春雷以森伯罗伯土安策起瓦了九罗孔美罗伯土陈建国以卡里铁三路东给原灭塞布罗心提尼孔母苏苏一样三路当对灭不西以我念凭着意
3: 赵春雷母腿体贴了三路东我都是亚妈参加忙子学我的我我转对名度是成熟度在阿们长来多时的广大卡拉谁解决的要求要人不你也让你写我我自个主意的所以能给你来养养你吧多时得解决的让个就叫胖西桑女士哈亲姐所有人陈宝顺啊你也帮我长自己这一的阿妈难道我
4: 락베나 가르키유 아마 기란이 나를 공부조야 망차샤 제자니의 진이지 장주절이 키니이
5: 아무자 문에 경을라 수수 범어 보고 계조 유네 턴도 부디면 더 삼양 맵자
4: 마리 시라키네
3: 아마 계속 마리 나라스 김사지로 기냐시시
4: 다교야 러규 나 주인다
3: 어, 네 엄마께
4: 게 먹어.
3: 계지 말이. 네 엄마께요.
4: 다시 아마.
5: 우민광, 우민광. 딱 봐 우민광부터 삼면 요 맛이. 아무 딘제 근처에 있나? 쓰임 봐. 아직 용거여, 용거여.
1: 让开这个用吧我让他想用笔学了让了图罗还写起去罗桂花苏桂有的款不是但他让他写起呀罗桂花给徐海洋了不给一张让给潘斯罗了亲赵春雷让我那雷锋来拉切多啊没心大概看了没学多没俺今天写要跟着去
5: 검사장용아나처럼시유주然后出国什么的这下多过能大明多啊能大明多
2: 吴明美了你去康阳车面边你去洗通腿

0: 가셔서 내도 갈라서.
1: 진짜 小美 不会这种有着 不会这些意思
0: 기도해봐 당장 다 허둘레 심해 봐
1: 지 계셔팀에 조성비 제사 나타도 小美다 보고 니술하면 용해서 심체도
0: 심체 정말이 남자지 편도 가져오래 로 대포지 되시
2: 온맹맹이 너무 대야 되고
1: 어 대유
2: 뭐부터 들으셔서 뽀뽀시 어르시 들으신다
1: 아마 당하 보기열이 나 해봐보지 아프다 어리 매혈아 니에 보고 쓰고 낭담인도 와
2: 낭담인도 영대나 상대인도 걔도 샵에 보내 채 낭담인도
1: 매혈아 도제나 도제나
3: 틀레 틀레 뜨다 너와 마찬가지 보고 뜨다 야마 뜨는다 상대인도 문에 떠비야서
1: 다 야고 쓰고 야고 쳐 진짜 요거 다 하셔다

0: 야, 도스톤다. 마동맨. 되다. 춘리 유자마도 마라니게 조야시다 민두가. 아, 춘리. 라니 경을라. 라부기 아무치 뇨메네. 부구냐다 오네 개시부시두가.
1: 로구화부고 니다도 제마시베. 제자신샤.
0: 로 로구화 에 니코스 니코스 로구화 그 꼴시에다가 니라는 식세야이다 기니 발로 저와 가르요제 아 텐도 슈하양다디 아마디 오늘 야구 큐는 민두 랑게 콘조 로구 다가잡아 채송아 아 지만에 랑 투투 충소나 明美了 망즈다가쇼아 나다야 갈도 나랑주 김장지 이미르다 나다야 갈도 어찌 주주 가져도 나 로어진 버리 랑주 절 갈아서
2: 마 저거지 암랑스나 우민광마도 매대 스스 범어 방스제 대유네 야마제체 용아 제나 암랑 우민광지와 제제 되시
0: 아지 잔의 갈시에 여제 암에서 니 용고 암에시에고 키란즈 숨 아메셈나라 노브라이 키란즈 시 아메 노브인다
1: 디스 디스 아자 다자나 로교 대응하면 누구에 로디부시
0: 쟤는 명매라라 지제인다
1: 어 다 로교
0: 조인다 아메서 니 용고
1: 추스도
0: 아직 동맹

0: 칠 정우시도 우리 야마심치
1: 랑카 샤용 봐
0: 부수도 녀르시죠
1: 티리 랑게 우미메이 티마듀자 야스야히
0: 주민이 오늘 샤스이 말이 네 보신 시야 탁 주의
1: 주민 주민 랑게 민메이 티주도 스텐 지그시베 주민
0: Я думаю.

0: 로티.
1: 아, 아찔아.
0: 아, 됐지. 아, 열받아.
1: 됐지. 됐지. 말해라. 가르치나.
2: 쿠토스제. 나 오유셰즈.
3: 지수, 다양론다.
2: 자, 디두, 나를 시다 주제. 하자를 많이 가요 제비. 지르, 나 보고 거시야. 네 근처 지역 매큐는 하고 오면도, 내 주디, 미시 나게 하고 그를 삼시라 시해주. 나 밀리 돈 대신야 미도. 보고 밥을 차야 내 대마소. 보순, 나무 근처다. 미야고시라도 나래 야고치기 제자니의 보순 나마 주야 타제비
4: 우미메 오늘의 이상 잠자 사다가 주니 두기 잔서르서르 니가 제시 오늘 신나라 너스 보니시 잔 보코유는 아다 잔 아마셔다 너니가 잠시 단로 지금 봐 고고 다니 요스베 잔게 디레세는 보순 내게 배마세 잔메 세조다 쇼르다
2: 디두응아 가르성부 유매균의 학우미도 당하시라시죠. 문의 쟤는 보고 뒤꼬고 쌈죠. 이내 아차세 바스메자 맹가 가바치네 꼬라 지금인도 망문의 시라시죠. 미참의 제 컵도 덩그리쌈 시라시죠.

0: Rubin.
1: 준다가리야.
0: 계속 민망하게 논중원래 쉬는 Rubin이랑 심지식 말 봐.
1: 논중원래 쉬는 이너 보충 제가 주슬어.
0: 야, 장보성기 지저 말 봐. 나 민망이 아자다 캐매 봐. 군이게 타마 쉬베 튼다. 나 저거 말 봐. 스바야.
1: 맞아 지편도야 말이. 보충 제가 주.
0: 아지, Rubin. 아님도 쉬다. 포교가 있는 아님도 쉬다지. 지저 있는 지저 서로 쉬다. 드린 인지 아님도 용유. 조심.

0: 지주야.
1: 랑카르치기. 야노시.
0: 지주야. 나 랑제기 셴유야메. 제장 빔주제 셴이. 네 싱그유. 지주야 랑스나 셴 싱그유지. 제장 네 지주야 랑데게 담비. 내 줄 하스 참사지디 내시. 제장 네 뱀주 너무도. 뭐유 내 주 셴유스마시.
1: 가르치야유네 야란지슈다.
0: 시다비오게 원유시에스디 나이. 보선 고고단제 차스겜예디에 나이. 기베 부구디. 죄송케 부구시. 보선 다저와 카케 요마시. 나가스네 죄송케 저고스에 잡지. 이네 보선이 깨주시에 나 당자 헤미 일러비. 참응아레노스 참응아레노 주의 지저 니 지저 랑 차세죠 保身래 차세이
1: 지저 양로다시
2: 아지 민매 민매 양로나 양로제슈다
0: 지저 니 신기 내 주디 키라니게 모두 하고 마시 제자 니 키라니도 쇼텐초 내 주디 미신달 마시에니 용도게 계속 미신다가 하고 비노 나 밀리 돈데 누야 매우 체그지 지저
1: 민매 라니즈 딜라다 마라니시라 지기 네즈 디켐베 라 통주신게 요마시 이네라게 예주보고 호다니 혈배야 보수 운영돌로 라게 삼더뉴 유에 예주부 라 루치스 좀 지지 가보시고 와리 라게 드드 고가다면 보수 샴제르 보수 포초치르다 다디 마시제 변도 형마리 장거 보수는 세입시야가죠 보수는 로하치고 슬럽이노 계란이 로하치다 다그리 계수 보수는 장다 보고 당신 체비이노 니에 계시에만 계수 보수는 대금마 체비이노 마주저디 또 수요시하는 과인구래
0: 주저 계수는 주딩에 보수는 체비이노 나한테 배도 털고지. 주저랑게 보수는 시가 말해 기운 치그지 봐. 보수는 게 시야 갑네 제 참았음 난 년년든 저지. 계속 네 보수는 시야비는 보수는 가르치죠 이나. 삼도 다 누야 민도. 나 시야 뉴스 마지. 네 주딘 제 차처디. 계속 이런 얘기가 나로 보면 마치는 나 보고 체제 주교지
2: 주인 그 봐 죽었어 갈색아 좀 내봐
0: 네 하고 없었어 이는 안 마친 비인 아니 근처에 채워래 보수 나다 로가 채워 마시라 미신 달래 제시에 계고 마시 나다 보고 주인을 부가 태봐 지시하면 다가지
2: 야 우미미 계속들으신게요르바 잘안먹어배 머신에 잘큰이디임해봐 독신부이너 보성 여탕수여시
0: 보성 미신다다 창스겹지 저와 사업시기엔 당시 이는 강원의 우두 텁센이야 이렇게 알았어
1: 랑그장도 시했지 맛이 나구이구이배
0: 마리 마리 지저 이는 아마진 텁시신다 매봐 니 장면 아참유지 겹세겹지 니이리 나 좋아 진짜 근데 스키야 우리 아자 미신다게 갑자기 왜 전화 근데 유미 아자랑 게 마신 분 맞지 뭐 이렇게 민초 나 장시 잡다 접종제 라는 식이 경부다

0: 용아, 얘기해 줘. 얘들이 지하 랑치도 미야. 얘 주부치도 이. 랑게 다보도 얘 주부 가부 이렇게 말이. 얘네 얘 주부 랑루루 지슴지지 가부치기. 얘네 아주 좋아디 랑주 화두연유. 랑게 인지 캐는 구유. 랑게 보수는 약수치로. 대문 랑게 보수는 가부유 내면에. 단에서 랑게 보수는 약수치로. 진이 창스케다. 김자치 차브리라. 랑 산타리. 랑게 루지 슴지지 보수는 다 토와 역시 개로. 지마 네수 칼라비니 네중 부어 고마 더러지 펜주 시비나 지도리리 보고래 가요 말이 보고 주타메니 네 보고 잠교시야기 켈리쇼 라그 저스 켈리비나 만도 로조 니네 민물하게 삼는 여고 땅지 랭게 보지 라그 지도도게
1: 好，你也切透吧，这叫让开林去。你也保顺的，从我要过去给，带到要过去去，俺一起去的，这叫。
2: 吴妹妹，让给你娃多保顺的要过去，如今心急给，从我要过去给了。嗯嗯，还快说下去，俺有事。
1: 你哪个叫阿姐？让给媳妇送去啊？嗯嗯，你是哪小姨？你叫阿姐，你叫阿姐叫。

0: 저
1: 보순
0: 小美 규름이한테 장가 봐시 봐. 대기 잡아 도진 우기. 네 추나 진짜 봐시 디비. 다들 네 대샤. 라마 요비는 나는 가르쳐 오면 시에 맞소.
1: 보순.
0: 저 키님도 로연배.
1: 들은 알아지게 없어. 잡아로 가르쳐 오면 네 시에 맞소. 제가 명명 깨닫지. 로봇이 다 슬럽이.
0: 지적의 운에 잡아려고 치기.
1: 스스나 보고선사. 드레시니 봐 가려래.
0: 저 소망 부신 유기리. 우리 지저 나랑 세서 삼아 되게 저랑 같은 거 알아봐. 다른 야 또 소당 거 기스. 지저 야지 와.
1: 김자직 선사. 정수 씨 말이. 보순. 장다 민매. 저야제기에비너. 망우네 로데부 지원파. 드림깔레 간 일을 제주. 모르니 수여 죽는다.
0: 小美. 저 갈세브레.
2: 네, 하고마죠.

0: 진주 멍어 아 멍어 아 칼은 유부 유바 멍어 아 응고 다디 칼제브지 아 칼지 멍어 아 저거도 매줘
1: 꿀화
2: 로
0: 교스 데다가 쇼다 무유 마사바데기 저거도 매줘
2: 녀다스체
0: 야 멍어 아 멍어 아 무다수야 큰미도
2: 진진
0: 라이히 제시야
2: 앙라 답 마르토가 진부탄샤
0: 지 무다수야 큰미도게 디제이 버시
2: 녀치된 지가친
0: 어 요요 아 지 부디 진부망아라 겟진 소야미도 되다다 주대망사샤 파거샤보
2: 암라 분양나 아
0: 요요 어 녀방가 덕과 아 모게 방가 덕과 아 그바주니 봐
2: 취된 주가 주니 심어도 진리민도
0: 조모고 탄도 수고 수유교 손자 추청 몰라고 차는 용마시 야 상게 보고 방가 더 녀주
2: 아 쓰든 저 용마시 키랑 고소 양매 봐 차례도 지나는 그바 용제 녀 체고
0: 아 지디 저신 너그시 조모고 쓰는 조모고 赵春雷斯尼的 티리오니미도
2: 암라
0: 今晚两个子娘来个赵春来个乔马西我这卷吧让给卷吧让给卷呢你也没让了算不俗马西他的客气学的不过大多钱啊西请个预备出出谢谢的怎么让钱对于那钱就打我这你也请个列斯列斯国际高级的列斯啊列斯

0: 아마 니 로니 튜디 통중에
1: 어
0: 로니 튜디 스기
1: 니 도움 중아 니 다르시 장제라 돕소 겸마 잡아 대고기
0: 예 대동 디월 수레브라 텐테 쩌출레리
1: 하지 쩌출레 캉르 마시다 오나 아메 텐기지라 디시어 디월 렘부 인기지 쩌출레 캉르 마치
0: 하지 아마 문에 전에 대수 내가 제 말이 나 쩌출레 세부 세기 나 존나를 배트 체대시 큰 조민도 徐海洋创建绝对不起不离，罗桂花给他多许三了不过些给不是，照出来给他弄我四面吧。许三阿妈又有些点过是，牛面着。
1: 莫然，来不动我算账，没记得创产呢。很多听这些个，那么着你面不着。
0: 那么起不起，我还去多面，谁带你还俺做这事不？莫然给强什么接不起，这是讲为呢，俺可是晓得。阿妈，你阿不让笑。 真正的你可最听我还先说去，我打算签什么结果呢？那么弄那边呢？今晚说话可真是给不了啊！阿妈，今晚阿妈来凑去帮爸等对不对？凑
1: 的，帮爸等你对个去。然后对不起，屯大弟阿妈说不接我。
0: 哈子，阿妈，你阿不让小雪没得？阿妈让给肯定写不多就没多。你阿屯大谢谢，退休还是心酸。找出来给，那么没钱借，你还出这么多？阿妈让来给钱没多？
1: 屯大弟，阿们三路也过去当住的。

0: 저 갑자기 뭐가 언제 뵌 거 입에
1: 백금이야 小敏이 자 니야 고음도 我这边接农民的，你要雇司机，接咱你马上我这边。
0: 你也行。让给那妈要求多。
1: 啊，叫让你，你他妈晓得。小妹，您接起来，你那妈要被骂死，他懂啊，不会接起不是？你马上要骂起那个朋友过来。
0: 다 그래. 나만 약치고 이래 봐. 박수야.
1: 어.
0: 명미키라는 이거 좋아. 단더 근처에 있어.
1: 여유. 은혜이. 난 다음에. 이제 자박에 관다리 신고이지.
0: 小妹了，格来些啥主意？不过的，我今年我那点下脚没多。对下，格来格来些看不着的。他都不过进来买吧，格来都是来不及呢。今晚不过忙死改变呢，俺们去让你格来提来忙用过的。哎呀，到这时，等我把你压住的。哦，压住你。
2: 陈宝顺尼，马具采别过木塘不破，出个考验，他别怕土，云忍不进呀。无名美也，陈宝顺了，拉过怎样抢你就白。陈宝顺的一生动为哪人？退敌人哪里样出个些解决了鬼问题？金杯没对白七岁西塘朝外，陈宝顺的生死。 동해 치신 지지 뒤 책이 내 속에

0: 다디 아치 포기산에 도둑이야 가래 아 나담 누가 쇼메 데미드나 메가다치 가줘
1: 뭐가 개민도 맹가 좋으면도
0: 딱 와드릴 때네 이거 말다
1: 선인네 나 좀 쉬어서 다 내가 주이
0: 장로지 공수사 말해 내가 지는 잡아 그 되셔 그래
1: 내가 제 주이
0: 잡아 제 내가 주이 정말 들으란 퍼지날 뉴스캡처도
1: Just tama shuda, sani nga lega zhou yu.
2: Wu Ming Mei, Ri Ta Yong Su Qie. Ku Mu, Chen Bao Shun Le Xiong Di Qi Yu Te Le Bei Giang, Dian Nye Zhu Mi Tu. Mi Lam Zhu Bu Ti, Ku Mu Ge Bu Tang Zhi Du Qi Gyu Ru, Zhen Bu Gui Wo Dar Qiong. 他家陈宝顺他陈建国了东边别波波寄养面。某些陈建国以科莫罗三王松若起于天灵切讲无名美女阿信信了喝了泡豆茶心仍逆了苦样性特于顿不心度切。

0: 수의 정말에 강바다 네버 요리 장배 리베 모란 레로다 럽로 튼소 별도 이마 샤다리 지마 준지 전부 차수나 랍트 전부 조에다 레가 세디엘 레라 탁슈리
1: 이니 랍트 전부 츠마 츠다 럽션 치토마 두 레가 샤마라 데스 타마 조오 마지 조오 디 조 준지르 바바치 고르 바
0: 슈하양 비반 마르베
1: 不会把人是吧？陆库
0: 啊，你去了西屋，等到咱们出去打，你就来了不行了。
1: 我谈得上，俺们来了个主意。
0: 桂花，马修拉，你来收听球。 桂花, 니랑 손안 삼시 두기, 상계 안 삼시 지는 용 두기, 마다들 합자 손상, 각기 여 말해봐. 나 오늘 들심이도, 니 이인을 김산 출준도 마소. 된다디, 마슈라, 자원의 마슈라, 시비는 니 둘 영상 맵소이브래.
1: 이래 나 가디부터 고조 니 이봐, 나 격주시에 도스 말해.
0: 상계 나 뒤수시다, 로숨, 로숨 구다, 나 랍튼, 리아그라. 他们电影开始呢 你们记, 让大不顾睡着, 用途给。
1: 我呢?
0: 啊?
1: 这一米?
0: 啊?
1: 这让个心难啊鱼呗?
0: 鱼, 鱼的鱼, 心难上鱼的。
1: 这一米?
2: 哎呀, 大姨能拿了累死我。 오지 이미
0: 아저 셔라
2: 어 요베 규린 고슬레무스와
0: 어 네 대화시시계가 용비 아차 고이화게 기란부지제 급격화 됐어 제상아 공부 휴스치기
2: 아지베 오지 이리 부대 두고 스토스

0: 카리텔이 미션에 껴지매. 네, 냠미르 껴입에마도 네 장선데 세세르베. 나한테 접시 개미도 땅에 삼토스. 네 지든들 땅에 나스케 땅마리.
1: 장도 우동도에 네서라든지 장르마시. 뭐야, 다디스 前可是大队啊 前牛
0: 牛跟前牛跟
1: 勇啊,前牛跟染牛洗 但没一不求马戏 我赵春雷染卤马戏 然才跟养我的这些 我赵春雷染了可盘卤不是 我呀,打给你打
0: 染什么都求马戏 只满你染给有最强的
1: 有最大的系统没多 我那有统没多啊
0: 你这人可不这样。

0: 지지야.
1: 여. 부지. 클래스 잡에.
0: 아, 보신 러립 다센 주의.
1: 알레.
0: 지지야.
1: 아.
0: 녜지만네. 보신을 따다 야오지 지의. 저랑 러디부치 녜 찾을 때야.
1: 로봇도 이제 시작하려나.
0: 지지야. 나를 당자면 뭐 하고요. 지지랑 내가 그거 되자. 你 接着要不借钱，只能借个银。怎么呢？你保顺的男的，打到要钱借个银。
1: 明白。给了你谈的十三日，打到钱嘛是活钱嘛是。给了你个错要钱给，偏追生骨节，错要钱给打的。我。
0: 啊。
1: 打啥啥啥不的，什么想嘛是。

0: 자. 냠에야 잘 안녕 시에도에. 냠에 시다리. 되게네 괜찮지어리. 아자라 야마시다 다리.
1: 밀리. 장게 나나마 조르 인샤 섬도에.
0: 나마 조야디. 수수 가비 시세 있는 나마치. 가비 시세 맨 조고 말이. 이제 조고야 님 매 봐.
1: 범 팁도 어디 싫어하신 것도 와.
0: 제상 아저 출래라 남주어 땜호리 냐면 시바 냐 말이
1: 상가 아메 기지도 겁이는 농게 개요 야 두두도 마비다 냐주 스니 리콘 아
0: 야저 아자 럭터스 냐두도 아자랑 짐에 하고 우리 닌 짐시도 아자랑 짐 캡스도 시기
1: 닌 짐이 인지 뭐시 니자 럭정 그 제유
0: 낭만매 아자랑 럭데치
1: 오시 지만 럭친 그 봐주지유
0: 장배 기회 럭친
1: 닌도 도가
0: 나 교회 럭친을 내 초하성기 미상어 야자베 갈래 냠 되보 그 시험 이어봐 저 하얀스러들이 갸르샤

0: 야야쇼다.
1: 야, 켄소 대저 이외에 기가 다녀 말베 아. 고속 마심지.
0: 어, 고스베지 대다 제준지리. 도스네 수용지.
1: 도스네 용지.
0: 어.
1: 니에디에는 디제스다 엔스비.
0: 아지, 전에 전에. 하, 니즈리 요마리. 니랑 고고다니. 니랑 고고마다나. 니에나나 용심마리라. 갑자기 안냠도 기시제 디마르바.
1: 파교.
0: 아, 중매. 전에 아니라면은 라님도 갑상디 주는 성이 다다 그거 들어야 돼. 얘라 조금 말해.
1: 잠깐 시간 봐.
0: 말한테 진디. 말하는 갑시다. 샘지제 대랑 치디라. 조진한 로에디 장치디. 다 침 줘야 돼. 장치디다. 얘 로마 장 갑제비. 팀원은 장하에는 가고 열이. 안 나왔을 말. 다다 하양 총사자. 장게 나 고치는 유 말해.
1: 장게 더 셉시 무슨야. 하양 대유네 매네. 얘 산다 지스이 마시.
0: 가리나. 장아슈다 가리나. 나랑 룸에 봐 가리나. 타오나 가야 말에 가리젤 약도 왜.
1: 하야 포교시. 이네 샤마시.
0: 디시마노. 하야게 나다 걸어 주기 주기. 로그화기. 조가 지금 쓰면 되게 아. 이네 공대도 제 좀 줄로. 로그화 저거 빨다 광 샤면 되게. 디미 제베 약집에. 드리. 장갱아 미테스 지금 무지시겨 봐. 다가리. 나랑 가비자. 네 쪽 도리니 저 고르셰비. 계승아 미타세지를 문지시구나. 수하야 미 참지리리. 그지나 집에 조명 다 집으리.
1: 뭐지 사시? 로그화 부디 하양 마시.
0: 하양 보면은 쇠 부으래 아. 얘라 쇠고 저진래. 수하야 다 로그화 가지 못해 통주라. 장스지리 집에 나를 통주. 수하야 군대 가서 뛰는. 자청 다 갑시오. 이내 로그화 뛰어. 잠만 시그리.
1: 가서 하양 미 계속 쇼무요.
0: 민재 수비세. 장승아, 하양 당장 냄시다. 我海里特别就能写好一把，找出来。大王呢？没准备小的。
1: 开心点吧，马上到齐。开心点吧。刘一鸣，给我老婆吃三送啊！辛苦你呗。谢过谢谢的，你也是不要嫌贫。送到当前，你先来住我马街。快点，快点，多送点你多多的，你天天吃什么辛苦多啊？刘一鸣，马子修路新一节，今天一百我能给钱。你对他的，他阿三不相信，起码呢，多提点是巴适的，有可能连老婆相骂些。
2: 刘一鸣提矿砖面积巴的，无土年穷切巴他，可别心空的。赵春雷也仍逆了兄弟千里，你去西绿土东与日华江江，从这地打了洋娃，生于里边，他定地叛逆的。刘一鸣替赵春雷了将兵自动了云朵胸襟穷心同面自我将是他日对七十年他爹对心他汉宋的那么行家刘一鸣替铁宗部长灭亡了你最继续穿的羊赵春雷汪土赌于落塔街第二天命的自动的赢罢了对岸的汉宋可能赢
1: 哎呀，这里刘一鸣的，俺偶有些话来求，我猜肯定没多。我那些人，俺熟悉了些没多，刚才咱们俺来开始去土吧。俺心都去学的，让米上不提这，俺三三年俺打卡吃不是，你看你收拾。哎呀！Yeah.

0: 지도 카바 레고르 제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1: 여튀기야 님의 차와치 나공 흐롱 당회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쿠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키 뉴비양 첨부된 유베 나공 당 니공 그대 교양 참부유 리지바 균된 총고서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 당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불 견치 수체리 부신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신 원토 칠루드디 로게 파주 니고 치쿠 당바낭 당
0: Logi Padre Rigor Hamni, Rigor Tang, Yang Yu Gang Tang Laming, Chugu Chevashin. Lum D Tula, Jigog Nubatin Yube, Sangu Timber Zine, Jidar Gotula, Bushing Dim Si Tiwe, Comba Yunjing Buyang, Gale Kugme. Tiwe Hamula, Cherju Tang, Tedu Gotuba, Nubatin Yube, Dakje Chidi, Ting Erin Goni, Chanila Gorge Gokoke in the Tang, Tata Chanila, Gorngaki Gokokele, Jumigu. Penjong Logi Padre.
2: 卡卓卡斯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卓卡
1: 自信给您就列主别民族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民族的空气稍微给多了民族给巨人狼卡卡米过的汤那公拉普通米别托尼小军刚要米吧眼泪上头军通也没你这汤铁外人心给也没你了偏不约巨人用了小学月别小学不去了给林月卡巴昂长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
2: 拉斯娘陈朗富康面看起年头不是被卡住青笔汤那年地汤地年是个字路没在地块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老个重点年头去管不浪老个路穷汤不要卡住青笔汤那年面在从康
3: 大娘长阿基沙这里多多住个这还第四次给我开药嘛嘞让不老亲戚的嘛嘞
2: 喊你放的白鸡是当的爹娘的就是做呢人中的面子嘞
3: 车站站了一群亲民都啦站
2: 哪部也不去车椅宿舍站门口有了店家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都是干部就站起婆婆单宿舍站门口有呢就是地来人自己婆婆单俺的休息单呢所以也不去领给这样我是查查都是也做苦下了你让了排球单呀的韩立芳给吞下三部的人的去了呀你们我了呀没没细细的单南部了呀哪部帮部也不去要的
4: 韩立芳的温暖要多韩立芳跟踪点给阿玛拉的八点文字也不是老热闹他是温州传媒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可能说明着三边我韩立芳从康林国下蓝体给克布洛车卡住韩立芳从康
5: 明了大姐姐呢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体银通现在娘这给明了姐姐级别接心起过比较硬明了大姐姐在明年给年团我呢先托不了肯穷给我找你些毕竟避免堂铁外人心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康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康能力偏给观众我就人民大姐堂人民娘们的能小别过年撇巴了各所学三年他是创给林国下蓝华国从中给年长陆地卡巴了我也估计初期我你处即顿松也过过过对于我你处

0: 바과 스루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 유제 유방 바부 장시 칸라 피다 네 총가라 피지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바제 륜중당 능수 튼바 바부 세크 케바 소기 바베리기 네드라 유방 바부 장시 칸네 리브 메바 최도당 배주 낭초 유방 바부 장시 칸기 원주기 직제당 첼레미네 바베리기 네드카라 다큐치 유방 바부 장시 칸니 개용기 무지 참바시 임베 지난라 박베리기 내준 유지 예소가라 비니 루트 낭초라 이미 체주다 냠리야 낭초 제레기 락제탕 학상기 십슈 꾸니 피바 거수쇼
1: 유방 박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박베리기 내준카라 총가도 비니 십제 냠리 낭지 월구당 고수 굴림이글
0: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화랑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랑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초
2: 내초게 뒤지 저블리 양즈네 큐베 멘든 하초 양차베 하세 뷰리 기자
3: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 강타 잉통 천재 냠제기 미글라 지제 지비 지심 지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 뒤모연에 신토블라 Kengchungkyungwe Rodmisi. Bijin Bimintang, T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ki, Nganzhi Sudabki Menju Chidab Sardo Deo Yujin, Kelin Bangdian Jiongatang, Mikdu Zangsi, Mugyur Zegyu, Purni Dongwa, Wangza Nyamsu Jiyu. Kesi Kiran Mik Zhebzhi Chibatang, Mi Seba Mitongwa, Mikju Tuenba, Mik Gamba Sogi Nantun Yuzi. Bijin Bimintang, Tewe Rengxingki Mingne Zhonglu Suri Menze Ximju Kangla Piptang, Ngoyola Kabartang, Tsongkang Nang Lepkengi Gongchungabju Rimi Dakjetang, Rimi Nyamlin Nangchokbe, Kunyi Pibar Gesushu, Sane, Hasa Chonggi Lingor Shalam, Hago Tsongchonggi Ninjam, Luji Kabar, Lehoge Guji, Chuchi Nganga Ngani Chu, Jik Dunsum, Yegu Gugu, Dunga Ni Chu.
4: Xingla Ngugang, Penchong Yela Ngugang Ki Ngubil Hakzang, Gor Tungjuru Nyedong Lepi, Penchong Nanyamdo, Pyeje Tove, Pyeje Yelang Burkyu.
5: 中国新的女的贫穷养老女的巴拉不给的亲戚们来不拿了啊不过没的十个月亲戚们来不拿了这边没的十个月看着你们卡巴东大你不得参照中国古镇街卡巴东大啥吧哎卡巴东大听我说的是我说啥不得我呢现在面这个不一样多
0: 你就这样不行动养过呀就这点呢要得不连我爹当初来哄我爹花不清不送账刚把那几个汤刚被说的证明拿着过很巧的话好几个不汤那就听吧那刚不说的那空爹不面子预防 나다 나외 소축하는 피다 원주기 직제래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꾸니라 오 징우디라 년세기 순나래 주외 대단시 징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랑과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매제 나다 나외 소축하는 피다 원주기 직제다 칠레기 랑제 토네 이미 십제다 냠린 낭초라 유파 나다 나외 소축한기 나와 먹었다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징이 유파 나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래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르 컹지 청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수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르 미지 천의 치가양 속자 미비 당도 큐니 마시 창단 기 서시 미토 속자 나조 지가르 유싱 천의 치와당 이규 비싱 시륜냠내기 석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르 쯔타 종 경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경미 숙제 따당 자외 석자 미지머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최내 숙덥 체수 식시 양조 초비사대 구도 협진 갸증외래 미 시동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양암 탕도 전해 지그유 장자단토 양치동망부유 양기 보통신 신치라 숙시징워타 북극경을 마실타 보카르부 인싱 소군의 나지팔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훈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시가 디니 권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도와 뒷부대 중립하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싱 경물 예차괴 뒤윤다와 죽지삼 이버타 主母是京主日早啊京主地地几岁几个松就算个四个月罗松年十八松地京主新年二十八他苏北京切了密尼哈咱们他几岁几个松几年十八二十八月别日记彭北川年速度七十时昆嘴前用初于你罗尼十三季 浪过了点呢，强南这边蓝牌都江芒不同之余，混着云朵熊蓝塔米林外咋当脱了？养那国姑娘咋死亡？养那偏嘴体力吃不消，这就是亡。养那行在我们西域，隔壁古北拉通瓦达国通的对不他？ 各级宝贝轻别保险千万了国民不为八年行为养了就是今年错月空气预警就请玩养俺的给牌他就请玩养你是什么月了就请玩养家里给望月养了小过去五十多年去通往他 你们退休别去玩咋当托咋死亡年数前年对吧他三岁惨了那里让日故一年三六百作为空气行月

팅도기 콜라티리 시리 여도주 충유 장부시인 충무이 소변 군러 순수 진신 特동 시리기 윤장리 주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유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식그 나우위 속자기 남바 지리히 토니 서시디토 쥬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니스와라치 니가라 소우의 민남기 속자 탐지 릉중캄리의 총식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고라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금

0: ᱛᱟᱨᱟᱥ ᱛᱟᱜᱟᱡᱚ
1: ᱛᱮ ᱥᱟᱵᱥᱟ ᱡᱚ ᱫᱮ ᱪᱤᱠ ᱥᱚᱫᱚᱥ ᱛᱟᱨᱚᱱᱟ ᱱᱟᱱᱫᱮ
2: ᱛᱮᱣ ᱥᱩᱥᱛᱚ ᱜᱟᱞᱟ
1: ᱱᱟᱥᱮ
2: ᱭᱟᱝ ᱥᱩᱥᱛᱚ
1: ᱪᱮᱱᱟ ᱞᱮᱵᱟ ᱫᱮ ᱛᱤᱜᱩ ᱫᱩᱜᱮ
2: ᱛᱟᱫᱤ ᱦᱚᱸ ᱦᱚᱸ ᱦᱟᱥᱚᱜ ᱜᱟᱞᱟ
1: ᱛᱮ ᱞᱚᱜᱮ ᱵᱟ ᱡᱩ ᱛᱟᱢ ᱟᱭ ᱠᱤᱨᱟᱱ ᱭᱟ ᱯᱩᱭᱟ ᱤᱧ ᱱᱟᱥᱮ
2: ᱱᱟᱥᱮ
3: ᱦᱟᱝᱜᱚ ᱫᱤ ᱱᱟ ᱛᱤ ᱛᱩᱵᱞᱟ ᱵᱚᱭᱚᱥ ᱨᱟ ᱫᱚ
1: ᱡᱮ
3: ᱦᱟᱜᱣᱟ ᱫᱚ ᱠᱚᱢᱵᱟ ᱡᱮ ᱫᱩ ᱛᱟᱢᱵᱟ ᱭᱟ ᱭᱟᱝ ᱢᱚ ᱥᱤᱣ ᱫᱚ
1: ᱱᱟᱥᱮ
3: ᱦᱚᱸ ᱛᱮᱣᱮ ᱡᱟᱝ ᱟᱱᱟᱝ ᱫᱚ ᱭᱟᱜᱟ ᱪᱟᱣ ᱛᱟᱝ ᱪᱩᱜᱞ ᱪᱤᱢ ᱱᱟ ᱢᱚᱱᱮ ᱱᱟᱝ ᱫᱟ ᱭᱚᱥ ᱨᱮᱢᱮ ᱫᱚ ᱵᱟᱞ
1: ᱛᱟ ᱪᱮᱱᱟ ᱞᱮᱢᱵᱟ ᱫᱤ ᱠᱤᱨᱟᱱ ᱛᱤ ᱵᱩᱫᱩᱵᱮ
3: ᱟᱨᱮ ᱯᱟᱴᱩ ᱥᱟ ᱪᱤᱠ ᱥᱟᱵᱮ ᱱᱤ
1: ᱛᱟ ᱠᱤᱨᱟᱱ ᱪᱮᱜ ᱛᱤᱠ ᱥᱫᱮᱞᱮ ᱯᱩᱭᱟ ᱤᱧ ᱠᱤᱨᱟᱱ
3: ᱱᱟᱥᱮ ᱱᱟᱥᱮ ᱱᱚ ᱦᱚᱝᱜᱚ ᱫᱤᱱᱭᱟ ᱠᱚᱱ ᱛᱟ ᱞᱟᱢ ᱛᱟ ᱟᱜᱚ
1: ᱱᱟᱥᱮ
3: ᱛᱮᱱ ᱫᱮᱱ ᱞᱚᱡᱚ ᱵᱟ ᱫᱩᱫᱮ
1: ᱚᱫᱟ ᱠᱤᱨᱟᱱ ᱜᱮ ᱪᱷᱩᱢ ᱛᱟ ᱞᱟᱢ ᱥᱟ ᱛᱤᱱᱟ ᱥᱚ ᱱᱤ ᱠᱤᱨᱟᱱ ᱞᱮᱭᱟ ᱛᱮᱜᱟ ᱯᱩᱭᱤ
4: ᱡᱤᱫᱩ ᱠᱷᱟᱵᱟᱨ ᱞᱮᱜᱚᱨ ᱜᱮ ᱠᱩᱪᱤ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ᱪᱷᱩ ᱪᱷᱩ ᱪᱷᱩ ᱡᱤᱠ
5: ᱭᱟᱨᱛᱩ ᱜᱤᱜᱭᱟ ᱱᱤᱢᱮ ᱪᱟᱣᱟᱪᱤ ᱱᱟᱜᱩᱝ ᱦᱚᱞᱚᱝ ᱛᱟᱝᱨᱮ ᱪᱷᱟᱝ ᱥᱩ ᱥᱩ ᱞᱚᱜᱮ ᱯᱷᱟᱡᱩ ᱱᱤᱜᱚ ᱪᱤᱠᱩᱭ ᱫᱤ ᱥᱟᱯᱛᱩ ᱥᱟᱛᱷᱮ ᱱᱟᱢᱥᱤ ᱠᱤ ᱠᱷᱮᱪᱩ ᱞᱚᱢᱤᱝ ᱱᱮ ᱥᱮᱭᱩᱞᱟ ᱱᱤᱜᱚ ᱠᱤ ᱱᱤᱵᱩ ᱭᱟᱝ ᱪᱮᱢᱵᱩ ᱫᱮᱱ ᱭᱩᱵᱮ ᱱᱟᱜᱩᱝ ᱛᱟᱝ ᱱᱤᱠᱩᱝ ᱠᱷᱟᱹᱛᱩ ᱠᱤ ᱭᱟᱝ ᱥᱟᱢᱵᱩ ᱦᱤ ᱨᱤᱡᱤᱵᱟ ᱜᱩᱱᱫᱮᱱ ᱪᱷᱚᱢᱜᱚᱨ ᱥᱚ ᱪᱤᱫᱩ ᱠᱤ ᱭᱟᱝ ᱥᱟᱢᱵᱩ ᱦᱤ ᱛᱮᱣᱮ ᱱᱤᱜᱚ ᱛᱟᱝ ᱞᱩᱝᱜᱚ ᱪᱷᱟᱨᱪᱩ ᱭᱟᱝ ᱜᱚ ᱛᱩᱵᱞᱟ ᱥᱩᱯᱩᱨ ᱠᱷᱮᱱ ᱪᱤ ᱥᱩᱠᱪᱮ ᱞᱮᱵᱩ ᱥᱤ ᱝᱩᱱ ᱛᱚᱵᱮ ᱢᱟᱪᱮ ngo dong yang gar bu xi ngui tu qi lu zhu di wo ge pa zhu ni guo qi kui dang ba nang tang
4: wo ge pa zhu ji guo han ni ji guo ta yang ju gang tang la ming ni qu gu qie ba xi yin leng di tu la ji guo ge nu bu dian yu be sang wei dian bo zhi ne ji dar guo tu la bu xing dim xi qi wei kong ba yun jing bu yang ga le ke ge mei ti wei han wei la qi zhu ta tie du guo tu ge bu dian yu be da jie qi di ting er jing guo ni chan ni la guo ge ji guo chu guo ge yin ba ta 다다찬이라 고르나게 고주거게레 쯔미그 편종 로게파주
6: 신노무강 편종 예랑강 김유빈사장 고르 통조로 이해동래 편종의 냠도 뷰제 토베 피제제 못부르 중국 신노무가 편종 예랑강
7: 미글라 딱제 전에 미그네기 녀글레체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타 잉통센제 냠제기 미글라 지제지비 지심치고 비규인 미글라 딱제 제제 미그네기 내퇴모연에 신투블라 컹충기무 로미시 비징 비미탕 대외정신기 미그네 중로 수리면제 신주강기 안제 수덕기 면주치덕 사르도 되유진 계련 방딘 주영아타 미그투 장시 목규르즈규 푸르니 동와 왕자 냠수 제유 계시 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에 통과 믹주 튼바 미 깜보 속에 내튼 유지 비진 비미탕 대외 정신기 민내 중로 소리 면제 심주 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 낭 리편 교 공중 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리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 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닌잠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낭아 낭이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이추
8: 허브지 개바탕 너주 된바 나 깜부 속이 너공 대부 미지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리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꾸니라 오 지무디라 년제기 수나레 주외 대단시 진이 나와 너소 동화다 서주 랑바 나와 우주 잡아 속이 나와 대부 미지 나다 나외 소주 칸라 피다 원두기 직제다 칠레기 라제 토네 리미 십제다 냠리 남초라 유방 나다 나외 소주 칸기 나와 먹바타 나와 장세 전에 깨라 대륙이 나와시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하니 개용기 무지 참으시기 다다 카바 겹지 지레기 섭주 토네 계기 나다 나와 내들라 다큰 지니 유파 나다 나와 소축한기 대단 지심 지구비 유인 나다 나와 내들 칼라 총가도 핀의 십제 냠내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하세산에 하수 종기 진관추 냥제 화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두지 숭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지 종기 섬주지추 짜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낭아 구구추
9: 미 창문이 랑소수의 디탕기 긴쿠와 앙탕부디이 타체나 강저체네 릉이기 디탕라 긴송치구삼 남군기 초외추 샹기낭둔카 미바도 주투바구 락바 양스주와 따도 클롱쿠교 용마치바 카레게바 지투르주바 미신당 지지치급 파다우 참조바 로탕 흡지겹고 카기 보이바 디당기 초외 줄람 균형치바 초주 묘고 용구 토낭치바 서동기 줄람 야바 류제원 참제와 千日 주둔라 지송슈와 타마봉와 탕 차라라 최치바 디탕 민비 애줄람 털와 신비 캐수 야바 지조기 초외 구지 야바 开始开朗甘肃雷公堂制作平地雷公罗家面康开来七节主题设计冲日堂冲日清不锁做内亏公堂雷公的雷顿把引起引达你把土地堂打在起位开始草瓦结巴堂罗结巴绿树灭巴米国南瓦所给年大鱼起土豆都面具起位康边南给库入啦年大几公顷的龙库住起吧即便直接堂只贵了脏着土皮也不起吧即便亏空给库入脏着滚空起吧做内亏空所贵爱给乐住直接堂只贵直接起吧米给给确定了土囊起吧和这个吧落结果脏说看拉白出门看了结果罗松延期温国科学美别怎么去预备没错给多少罗菜给温国科学给规模起过他把图建国区人工案巨人用给温国科学不同国内摊位免科学过让温国送了数学过让先你个骗了地堂用途
8: 八卦四处浪过堂这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置预计预防八股脏细抗了片档也从高了片子日本没把吹得档别去能出八在轮中档冷水屯吧八股这个开发所给八百里的内置了预防八股脏细抗的日本没把吹得档别去能出预防八股脏细抗的温度给直接档前两名的八百里的内置卡了大空气预防八股脏细抗的给用给母鸡成不行一遍既然了八百里的内置预计也从高了片的陆地能出了里面切除的两名养囊虫这类的垃圾桶还算给食品过年批发各处处
0: 预防包括脏水卡给这单进行结果被拒绝八百里的内地卡了从高图片的细节两名囊子国古党国书国内美国
8: 垃圾三年垃圾虫给城管区两者乱可帮着两个月估计出入送案积极给十几三年十字虫也生出去扎的几人可帮着两个月估计结果案案古古处
7: 中国古城有干呢通过别给代码西罗纳既然这你得理先呢我就拿出西巴朗章六号节骨节初六号节节节节节明了大节前年明年给年个列车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联面在新旧康堂迎同参加娘这期明了七节级别七星七国比喻音明了大节前子明年给年团委员先突了坑穷给我着迷死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议按照苏德给面具起的萨多钓鱼镜开连邦天捐了堂迷途藏死木久则鱼普尼动物王子娘子解鱼开始起来迷日本起不堂迷三不迷通物迷就团部迷干部所给年团鱼子毕竟避免堂铁位人行给明年中路苏里面在新旧抗了撇堂我要了卡巴堂从卡囊列片给观众的就人民大街堂人民年龄能小别故意批发的各所学三年哈斯创给领国的下人爬过从中给认证陆地卡巴两个月估计初期暗暗暗逆处即顿松也咕咕咕顿暗逆处
10: 哎呀陈姐领国当今韩国的年老出最困难得真的他们韩国的那让就杀不多的也提的就行的你那的你拿落的就行的对不要是青年们多的也行的对你那样说的就行的
11: 我这张作为韩国的这张
12: 也没见别能空地不买不到能空卡吧能去养死顿吧过哪过一会儿老亲你对老子竞争节目都把说给也没你去吞噬要不青皮糖都配糖青皮糖给吞噬青皮路呢给个皮千万来给预备也没拿出去洗洗自信给凝聚来准备明确的问题给冷却特别难给过呢明确能供给稍微给多不啦明确给巨人难给家没过的糖能供了普通没变糖的小军刚也没把也没上头
13: 运动也没你这糖铁位人心给也没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预备些许比起了给林雨可把昂着来我也估计出松姑姑古出松三年他是两千人富康面康起年对不三百卡纸青笔糖 nanye di tang di ne xi ge zi lu mu che di k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zhe cong kang luo ge chong ge ni tong qu guan bu lang luo ge lu chong tang bu ka zhi qin bi tang nanye me zhe cong kang
10: heng guo zhe de da de shi na gang ba kun ba da ga
14: zang bu de bu yu ba da le ma ge ba wu na ma xi ba yin guo de tang chuai jian guo heng bu di ge ran
15: 偷了点不钱死人了。那半年以内，林国大建个韩国的票呢也不行几多。林国大建个韩国的，建国给跌单了，送件偷了多。

0: 지기 넘치고도 쓰러나. 선인이 편등 앞에 채 조성, 리스빈버 시조 다가 사가 중추 삼이 최첸동 조추 투단 남지 아주진 십코 치루티 단치 채무 청룡당 손노타노 장규를 롱진 코로 창샤타 샤루 규도 청룡당 시크샤 스몰힌게 넘치고도 슈차를
1: 欢迎收听西藏广播电视台汉语广播。
2: 以下是电视那边的，请给你进行全程分钟间站，第八个地址。

0: Zé, dama. Yombe. Karchiyu.
1: Jala zeyu.
0: Ni rogu chega.
1: Nga re jala zeyu, sanga rogu karchiyu dure. Nga yin shu.
0: Ale.
1: Runda.
0: Wei.
1: A.
0: Kwa chu nyin ba.
1: Kare kwa chu nyin ba, nga le yu.
0: Nga le yu. Jan tunda xie yu.
1: Tada karchiyu yu.
0: Ni er ma de da. Ngo. Ma de da chi. 딘데스리 아담소저 고제브네소 마저 총소디 탱너시데미도 총매 후르시맵차제 세브직 튀켜니미도
1: 세브직도 유그르베야 아담소저 고제브네소 유미츠 소학 데스케제 데서 아 미르랑 뇨르마셰베 참마시 도도 갈고도
0: 데지 디저스트는 용도에 나라니게 상무치 수시 손도스토도 미심 소구제 후심 계약이 구루스제도 용도에
1: 야오레
0: 是吧
1: 장게 제시
0: Nyinganyi nyamdoge sondu sotu suyu.
1: Nga tangta chongsui nala, mi hiya chi nyamidu la. Xie nai nyamidu.

0: 야. 다 재미 줘.
1: 녀댄 다 봐.
0: 녀댄에 담 봐. 인다.
1: 인다. 녀를 가르쳐 버렸어 너.
0: 신담규리. 녀체는 신 튕튕튕 저 담고기. 저동아.
1: 용마시. 녀체는 신구 리리딘 저 담고기. 녀체나 딘저 딩크도 거.
0: 딘저 아이. 녀야 튕튕 담데 저 통화중아.
1: 쟤네라 통담. 녀 신 담고.
0: 야.
1: 장게 머리스 뉴베아.
0: 어, 머리.
1: 어디? 심심해 가셔도 와. 디 통지지래 매베.
0: 어, 나도 어디 무스켈 함소. 머신에 최한데 네 무든지 게 무슨 왜. 지가 된 거래.
1: 다봐 다봐 다봐. 머신에 메다게 방초스 두고 봐. 是吧?
0: 알아라지. 통지지대 네 혼사 십일씩 제 뉴베인다. 왜? 이거 칠로 게 그래야.
1: 디더 이거 체 게 보초.
0: 어 이혼 체차는 너니게 쇠 망고 싶다 보게 뭐해?
1: 자기 이혼 체겜너 쇠 망고 추우시 망고 기가 싶어 튜버 체요시.
0: 어 뭐래?
1: 이혼 중겜너 뭐저 뉴뉴지면 더 기말다 신수해.
0: 아 제제제.
1: 제마시.
0: 이혼 체게 뭐이?
2: 요 자 야조아. 조지 레하르님배.
3: 키라니 세배가이.
2: 가시소.
3: 키라니 쓰고 야구이사. 내가 죽고 역시 네 단들랑 총기나 같이 다지라 가봐 개사지 알레르 왁 된다디 내가 남사 고소부지 네 저와 제사스나 이런 인형도 쇼
4: 너니 총기나 중매
2: 아 로치 무선사 다 죽을래 전수 말샤 로디 개슬레디 라부지 와치 민음 줄 때비나 오늘 기부 큐리메도
4: 다 그래 더더 니에나 보고다 아재 유사 조금에는 거 봐요 혹시
3: 쟤네 키라니 총수나 대대니 배 아
2: 어시 팀우저랑 그진게 아담스르네 용보도스라죠. 제장은 님님도게 레스워 삼죠. 죽유람 조윤어 니엘 공부타고도 보도 보고죠. 좋아야.
3: 쟤네 기라니 가시드야.
4: 단도 주도 제배가이. 다 주이줄다.
2: 아. 니자조랑 동시 야오시라면 도와. 니좀 와서 겸어도.
4: 조. 조인다.

0: 아마 아무랑 같이 하용 봐. 용 야쇼 야쇼다.
1: 랑다 차 요비.
0: 뒤에 안 키스다. 주고 이베. 다기 바보다 보메베.
1: 지게 깁시.
0: 바보다 갑수 쇼중에.
1: 아씨 미디 꼴마 쇼다. 미디 꼴 시에다가 예습나라. 먹입시다 치기.
0: 용아 치마요. 쟤는 예보래 주도 측면배.
1: 람보 수고 야오시라도. 란심제 정마시.
0: 아마 동로 망고 팀제키 이제 규정을 내가.
1: 나대 대기 주미.
0: 아마 다리 바보다 갑자기 쇼심 쇼중에.
1: 捏 啥了呀？米的锅马血大，马血大，蒙古人不中的啊！
0: 用啊用啊，谢么用？前两年俺们俩去了，是不是三个吃过？
1: 去了三个亲戚，就是。
0: 嗯，俺们啥来不住不？
1: 俺来啥？哪里去了三个？姐妹的，你哪里去哪里去了输赢？

0: 야, 생계. 링고 딱진 한국이 로 주제 권도와. 대신다. 다른 한국이 나랑서 싸버도와 대. 얘 티레 직신다. 이네 대. 이 나로 대 직신다. 대. 별 체념도와 대. 대신다 대. 이네 야 수업도 대 직신다.
1: 버티 간소에 한국이 진짜.
2: 미글라 딱제 체네. 明年기 년거列车,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竹康塘, 迎通参赛酿制기, 明了机制级别, 机心起步比喻音, 明了大家车子, 明年一年团委员, 县托布拉坑穷警委员卓米斯, 비진비미탕铁外人行기, 明年中路苏联边界 新竹康기, 安置苏德金面具起的, 萨尔多队员警, 铁链邦电卷阿堂, 明土藏西, 木久泽玉, 普尼东瓦, 王子酿素介于, 계시기란 믹접지 집어타 미 세범미 통과 믹주튼바 미깜보소기 내튼유지 비진비미탕 대외정신기 민내 중로 수리면제 심주칸라 펩타 모여라 카바타 송칸낭 리편기 공중업주 리미 딱제타 리미 냠린 낭쇼베 꾸니 피바르 거수쇼 산에 하스총기 링고르샤람 파고 총총기 인장 루지 카바르 레고게 구지 주지 앙아 앙니추 직듄숨 예구구구 듄앙니추
3: 新的女岗盆中野辣女岗进女兵发展，国统军入夜冬的地点，盆中的酿土，边界拖尾，边界就不准。中国新的女岗盆中野辣女岗，也免金边，那空地不免不谈，那空卡吧，那去养死团吧，国哪国有空，老子你对老子竞争节目都不说给，也免你去团些，脚步轻皮糖都皮糖。
4: 青皮糖给吞些青皮露泥，结合起青蛙拉给鱼白，也免拿出就是洗。最新给凝聚立住白，免出的温度给冷却特别冷给过年，免出那空给稍微给多不啦，免出给巨人囊，卡不加米过的糖，那空拉普通米白糖呢，小熊刚也米吧，也免上头。云通也免你这糖，铁外人心气也免你了，偏不远。巨人用了些许鱼白，些许补气啦，给淋雨。卡巴昂茶，来我给古井，出松姑姑。
5: 古楚松三年，他是杨晨朗富康面康去年头部三百卡住，青皮糖那年地糖地呢是个子，那么才地块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老个从今年头去，管不啷，老个六穷堂不要卡住，青皮糖那年面积从康。
6: 哎呀，这个计算，这得来多少多住个？这个第四是几万块要买嘞？让不老亲戚的买嘞？
5: 喊你放的牌子是单的，电脑的就是做呢。
6: 人中的面子人，车站站的卷起面多啦。站
5: 哪股也不去吃鱼，说说这蒙牛的代价，韩立芳排球单的这个人，都是干么就站起瀑布单，说说这蒙古人呢，就是地来人自己瀑布单，俺的球鞋单呢，吃也不去零给。这要我是啥啥，都是要做苦啥了。你让了排球单也的，韩立芳给吞下三百的人单，吃了呀，你们我了呀，慢慢洗洗的单。
7: 南部的呀，南部帮部也不需要的。韩立芳的，我那也要多。
8: 韩立芳跟踪点给，阿们那个班的，工资也不是那热闹。
7: 他是温州崇德强国长，韩立芳从康，公司康龙苏，米州三百五，韩立芳从康，
8: 林国下兰去，杰克布洛车开去韩立芳从康。八卦四柱啷个烫？三个开发手机，八百几个内存原则，预防八卦脏事康了偏当。 俺从阿拉片子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八寨林中堂冷水团吧，八国三十康的日本面板吹得当别具难瞧。预防八国脏水康的温州给直接堂，七里面呢八百里的内种康了大空气。预防八国脏水康的给用给木质产品是一面，既然了八百里的内种油脂，俺从阿拉片呢露出难瞧了，里面七九的两面样难瞧。七里给六寨堂。
7: 학생기십시고니피바거수쇼유방바구장세카기제단지심제고비규인바구야리기내둔카라총카도피네십제냠리낭지월구단고수구리미굴하세산에하수총기진관추양재화람가방자레워여구지주지송아지지게시지산에시수총기섬주지추자득기람가방자레워여구니개구앙아구구초

다 데레 만주 편중 공신 대조게 갸치기 로중 치바야 샴디 나자 로중 치바야 만주게 다 로빈 간제 먹어 없지제 워 두스지제 소경 체제 탁바도 더니 다와 죽니 베나리아 벽이 첩체제 만주 베이징리아 다 개용기 로중 치베기 롬주기 다 로사베기 천조대야 야 휴제 아니 만주 부구접게 TV 되나네 로충슈디 로투 로체슈 로구치제 기 만주게 벽이 링내 휴샤기 망칸가 병원 첩제 어 비게야 베이징이야 다 깨자도 무슨에 어두 총부리 아니 안주 부구디게 통게다 근지 토네레 모세 되부기 딘데스도 만자스도라 안 탈로 인비는 안주게 야 대외게 부구디게야 정다치제 안주게 몸이 링내 휴샤 제바 어두스제 혼자야 다와 숨분네 럽제 다와 니즈지기다 사 템보 템모 예즈지 펴주다제 레브 근데 스템브리 안 탈로게 정용게 축지기 천조나야 안주기 레브디 앙탕보 두시제 마담도 시디 아니 갸지 스모아이나자 김다이나자 안주기 로중 집이나자 강글로게 야부 쉽지 두스럽기 안 안주디게 단다 부 든주 든든 연교디게 부부 찍리야 멤버 치제 부부 창물로게 링내 슈샤이나자 안주 잡든디게 창물로게 야부지 신야 체도 안주 뒤균낸체 꾸디 단제 년다 리시 안주 딱 락도 카바나리야 장제 안주야 두스테용 유스 카린스는 안주에게 규제 촉부디니 사고 지나리아 탱무지미싱 안주 좀야 요마제 비콘주디 녜스버루리아 제자 안주게 사다와네제 뱀베버루 니멍아 두 두준나리아 콘조 꾸디 마담비니야 콘주게 디게 투쇼 주르 삼제 워 두세 지구 아니 안데디 제베 규린나리아 두스테디 디 편도 쉽지도

0: 유라니 겨 아승비 안디 부디게 쇼마 찌레지 약 참여 사야 되게 좋아요
1: 야 제주 총총소 테링 자시베 니모데라 강조 집에 닝담 상부유 당봉알라 미리 튼들로 니방알라 나자 추교된 숨방알라 카르키 님교상 시방알라 디기 빼라르 야 제초 충충초 토요 변정 알외 디기 덴베 제바 야고지 참쇼

0: 다 그냥 제가 텍스트들에 부야 얘기를
1: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보 뒤에 건설하는 사고. 레시텐덴 로지바도.
0: 어디 그냥 그 처음부터 감사 티나서. 근데 그냥 야 제가 부위.
2: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치 추추 직추 추추 직. 로지바도 지고를 함니. 지고타 양규 강탕라 민의 주거 체험식인. 섬디 둘라 지고게 능부 대유배. 상우 템버 진네 제다르 고토블라 베싱 딤시 치웨 콤바 윤징 뻬양 갈레 크그미 티웰 함물라 쳐주타 티드 고토데 니부데 유베 닥제 치디 팅에 진고니 찬니라 고르게기 고추 고르게 이마타 다다 찬니라 고르나게 고추 고게레 쯔미그 괜종 로게 파주
3: 여튀기야 니메 차와치 나공 흐롱 당웨 장슈슈 로게 파주 니고 치코디 습토 사퇴 넘시기 캐줄로 민네 세유라 니고기 뉴부양 챔부된 유베 나공탕 니콩 그대 교양 참부유 리제바 균된 총거소 치대 교양 참부유 대외 니고탕 롱고 철초 양고 토블라 수보 균치 숙체리 부싱 원토베 마치 모동 양갈 부싱 원토 칠주디 여기 파주 니고 치코 당바낭탕
4: 박바 스초 랑바탕 세크 케바 소기 박베리기 내주 유제 유방 박부 장식하라 피다 ngay chonga la phebze ribu meba chweta dang phechu nang cho. Bakze lunjung dang lungshu tunba, bakbo sega keba soki bakbe rigi nedu la yufang bakbo zangsi khani ribu meba chweta dang phechu nang cho. Yufang bakbo zangsi khangi nguendu ki jikje dang, chile mine bakbe rigi nedu ka la dakyong chi. Yufang bakbo zangsi khani geyong ki muji chenpa shi yinbe, kiran la bakbe rigi nedu yuzi ngay chonga la phebne luchu nang cho la rimi chechu dang nyam liyang nang cho. Chile ki lakze dang, 학상기 셰프슈 고니 페바 거수쇼
5: 유방 바구 장세카기 대단 지심 제국비 규인 바베리기 네드카라 총가도 피네 십제 냠레낭지 고르구단 고수 굴레미고
4: 하세산에 하수종기 진관추 냥제로람 가방자 레고지 구지 주지 송아 지지게 시지산에 시즈종기 섬주지추 자드기람 가방자 레고지 구니 개구 망아 구구초
6: 야미 김비 너군디 부메바타 너군 가바 너추 약스된바 고나 구유콜 럭칭이드 로스틱진 제모도과 소기 야메니 츠튼시 교부 칭피탕도 피타
7: 칭피탕기 튼세 칭피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베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춘나 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갑야미 고르타 너불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8: 균통 야메니 리탕 대외 人心기 야메니라 편부유 규림용라 셰프슈 유비

0: 我们这个呢，真的，我们俺这穷穷苦涩，给那扛不顶的，要么那个呢，就是顶的。但是我七十几了，顶的，顶到变么子穷苦了。是，咱给了。多少给了？我这给了，给了你呀，恰恰问，但俺做啥给多给的，从来没这个是吧？
1: 这个了。
0: 但俺做从没从事许多咱吧，但人家的家穷的比什么穷苦是这样的，是吧？
1: 这个了。
0: 但俺做从没从事许多咱吧，但人家的家穷的比什么穷苦是这样的，是吧？
1: 这个了。
0: 给了，给了，给了你呀，恰恰问，但俺做啥给多给的，从来没这个是吧？
1: 这个了。
0: 但俺做从没从事许多咱吧，但人家的家穷的比什么穷苦是这样的，是吧？
1: 这个了。
0: 给了，给了，给了你呀，恰恰问，但俺做啥给多给的，从来没这 중시 배 시진 라소프트 내 알기나
1: 너 기라 다 기라 기라게 단도 시진 고스 소소아
0: 온기라
1: 다 들이 안주 대 마요 야기 미유조 디 민들레 기라리아 난즈기 아 팀원 펜션동 진행치리 공기 자시 배셔 고기 센서 통리아 하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시진 첨남이베
0: 제르기나
1: 이 고르리아 럽주 슈가 자빈다
0: 로로기나
1: 다 나즈 제시 자주 쉬어야게 샵주 당통마 수는 두잔 바이 갑주 근데르지나
0: 알레 드 두스르기나 다 머시잖아 안주기다 유저 가서 가발기나 다 종스 가서 다들 어리기나 시지 이네 믹스 안주 주면 좀 곱디샹 저기 숨도 어 시도 주기 어 시지 자시면 자르시비다 나래 고대 종기나
1: 아 네네
0: 그때 아주 고대 종도 신이 이제 나다 주변에 안주 내리면 마 징아 종조자 온 길에 동조 어 샤르 동조 등대에 난 장기나 첫대에 나다 어 지기나 자기라 신이 저리 그리도 재밌기나
1: 아 네네 강이 개체나 지금
0: 어 지나 다 뒤 강에 두기나 가린 생기나 찍네 이제 그냥 아주 똥다 언니네지네 접다. 안숨네지네 당. 다 동종원에 자수는기랑 아주 하나 저 당 동주 오늘 이제 동안에 가고지. 때는 아주 락지 되기나. 만주기 다 된디 어 거래기 지유기 다 그런 락지 된디 기르기나. 인도 된디나 곧 톱톱디 톱. 아주 럽디. 그 모두 위에 동서 아주 신내지 인도 된디는 백도 곧 빠르든지 접.
1: 어
0: 빨리지. 또 신내지 야 기어. 또 아주 뒤에 기랑 아주 때 주저 좀 만나. 뒤 잡디. 어 비게 발 강 안 주기다 전문 강을 끼에다 장주르기나 장주디 뒤신이 이제 잡디 우리 좀 좀들이 하고 주시기라
1: listen listen 로 타탄데 게라게 我 주나 베 규름 나로리아 단나 주기 샤주디야 샤샤빈의 단단나 첩단테 근지테네야 미세케 주요 소스마
0: 어이나
1: 케주 기대르 주이나
0: 딱기나 디문에 차선 땅 땅고지 메베기나
1: 땅
0: 당디 단다디 두스르기나 곧다 다디 다디 당 링기 잡지 당으로기나 아 뒷땅에 문제 단당한 주 단다 인지 동기나 둔다 다지 뭔지 무제 니디 그리 그리 튀기 묘서지는데 똥 갑 잡죠르기나
1: 어 좀 어 당
0: 어 어디네로 동기나 니는 자손 거기 접다지 동기나 곧 당 시야진 안주 접다에 난다 근데 좋아네 다 돈 가면 많다 그러기나
1: 아 네, 레슬로 단단 저기 자식이 자주 쉬어야기 잡주대야 차샤분 당통마 만족 펜정동 진행실 리공기 자식이 쇼베기 센조 토리아 슈 만한 콘리아 다 진짜지 슈나야기 공부도 제대로 시에나
0: 아 어 다 뒤 뒤중스기나 앙 담무 안 주다 레제디야 어 그나 저 원전다 야구 중자대 앙 담무 뒤대 자식이 레젠 긴구기 잠시 김국나 좀 도시 쇼행기나
1: 단님이
0: 동안에 찾아서 먼저 주면 종이다 미문 세종 종신의 유고르주 다 믹스 다 드레스 돈존다 어 망고지 땅 신의 이제 가르티 딘데 지금 기나 접도 접도 준기나
1: 네세로 단나스 두스 특유 균은 세베 그림 나러라 단나스 규제 소바야 차샤빈의 접도나니 망체데 아 쉔 쉔기르 동안
0: 네 되기나 되지
1: 아 코난소야 차샤빈의 가르티 딘제지 토리아 접도나 차베 지리아 심간 보내 그도 계신도 그
0: 아무 기나 배 뭐지 균도 좀 하기나
1: 응응
0: 디디고 자기나 어 다 비했지 말한 게 최바 제스나 닝고기 저주 당신이 보드나 됐다 시빌리 생 어 긴군 지나고 난서 셰발해 주기나
1: 아
0: 다디 샤브데 대추 소원스 다 디외께는 그냥 좀 배준제 샤브든 좀 적부제 어 약부제 두버든 강 야고 제든 지슈 아 숨막이나 다디 중보다 람스고로 가부시 중기나 다디 만주당 빌 상바침보다 람스로 공도 두슬러빈기나 어 당한 줄 다리 빈먼스베 안주 때 담사지 도스

0: 그 담자 때문에 차차소나 자시비 쇼웨기 레잖아 안 간주 담자 뜻이 잘 쓴디 안 추도 어스 어 러빙이라 러브란다 보고 다 전부 좀 가고 저런 게나 나 충주도 좀 갑시 나 좀 그러나 나는 뉘 제송 게나 다 잡을 근데 싸우 게나 다 안주 동생 나 집에 다 야 동생 나 집에 다 카르 동 게나 당 안주 게 파 레와 했네 뭐든 어 군주 게 잡을 접대 나 다 게나 당 동다 나 게나 안 좋아 겨다 나 다 군주 게 망 직장 어 마지도 나 오늘 로 게임도 좀 망고 지지 신이 이제 그래 속으로 일한다 아주 땡지 침묵은 또 삼고 그래 자리네 더불어 동안 일아 어떤 아주 또 죽는 자의 직보 어 동계보 첩계보 신이 이제 땡 아주 자식의 속에 그런 때 침묵해 가게
1: 나게 네세 로 걔라게 오늘 내가 좀 뺨에서 왜 야우 나서 와 걔라게 오늘 내 차샤비 내 오늘 박자 습시 주유스리 추수네 제 수야도가
0: 진짜
1: 진짜 페이지 투교 익자를 해서 이야기 생각해서 매저 생각도 와
0: 왜 뭐야 걔라 네가 아무 신나 좀 하긴 한 뺨에서 갑 좀 하긴 한
1: 네세 네세 다 나를 수소야 차샤비 내내 안한 저 자식의 속에 그 센서 디토리아 유에도 되잖아 봐 걔라게 또 숨어 주는 되잖아 봐 나를 했음 날로래 단도 코나 참난단다 단난단도 수강 미드니야 차라미삼 토용베 나와르시 코잉기 세상 뒤진 안나스 냠도 제시 자주 쉬어야게 제신 되지 시난 마르벨
0: 라송

내디니 차념 토제 갸증외레 미아동 인기 창단 기급시 비 정중 송격 구시 디가 컹리 팀외 진중 단의 도진 초단츠우 남게 가조달 장내디 디가 미지 촌의 치가양 속자 미베 탕도 큐니 마시 창단기 서시체미토 속자 나조 지가 유신 촌의 치바탕 이규 비신 시륜냠내기 속자기 갱함식 차유 디가 쯔타 종 강제 자당 토르 게자 취비 포구 숨양유 강니 숙제 따탕 자외 속자 미지마 체제 식타 이기 봉유 체내 속도 체수 식시 태양 조 초비 사대 구도 켜진 갸증외래 미 시동 아동 삼기 토간 치단타 냥암 탕도 전에 지그유 장자단토 갸 치동 망부유 갸기 보통신 신치라 속시 징워타 북의 경우 마실타 보카르부 인신 소군의 나지 파기 기슝기 부도니 캄나이 디달 정중 흉기 초비에 과제 디더부 시가 디니 콘조서시 디딩마 지갈 천의 지식치 로리 더 뒷부대 중이 파니 경기 규비 뒤수 인신 경물 예차괴 뒤윤 더와 죽지 삼 이버타 주문실 경주시 자와 경주 디디 지세 지기 숨주 수왕의 승기유 로숨네 18송두 경주 시내 나스부터 수부징체라 미 니학잠타 지제 지게 숨기네 시계 발생의 유배 리기 봉부최네 속도 치슈시 권주의 찬염 소유니 론니 슈삼지 浪过了点呢, 强南金别, 蓝牌都, 江芒不同之余。 混子云都, 熊蓝塔, 米林伟, 扎当托了, 养那国古呢, 扎死亡, 养那偏居体力起不所, 接触水亡。 养那, 胖子我们喜悦, 各位古别, 拉通瓦丹, 国通呢, 对不他。 갑지 보베킹베 바우신 제왕라 고미 우르웨 바냠싱메 양라 큐츠딩네 초여 곰시 유징 큐칭왈 양안에 개발타 큐치왈 양니 슈숨지 유라 큐치슈라 양 갸리 개왕 유 양라 쇼고 추우르 송네 추통와타 你们退去撇起玩砸当托砸死亡你也是前年对吧他三岁惨了拉里亚日故一年三六百错为空气行月江给年代激励松就言这个月吧他昆子着当样密些擦不起月体 云度如今年这个月别 昆族前面虚图江南人物系成语彭九年江给追自家学习时昆族旅了下西中心苏西汤了游戏哈江前云电南边我了求自己激励习主席我咱们有图个月年个期为推素女秀与贵主客索下闲谈多呢最给求自己激励给主咱们有图不谈中期激励我主咱 年期激励习主席江期教学了求学人激励短暂的教学派教徒班行在哈江教育员江教授今年在当托旁个教育美国车国萨了点年对出朗龙车国那边的哈江几千年高玩囊
推举邱新九。强砸弹逃逸江阳米九儿即将灭别，帮过他你什么去？米几军为了绝呢？强砸弹你操那个恰金先别，秘密隆咚的南阳。江草军为了些呢？强砸弹你困住恰是点杀九位，几度点别轻细细，困住第二一行，第二擦龙穷，他二砸弹他十几度敌呢？厕所一块儿排密度花儿新月。强弹以设施前面托长来叠别索价盲目让人说是从而旅行器与以狂赞南亚米教官龙文吃东西秋季吃度可谓军他切密度信心器。

리가르니 워자르치위 강종인디 리위무규 사동알라 전진모모 리인투규 디가르니 지도点别 사동인디 방가라그규 남방규지 계산매도 서두点 디가르니 튜럽사비에 윤종 서버인 윤종 서비에 표기 미리카기 미모남 튠디타 야즈인비에 튜럽기 년아 삼여라 중화 미리 지둔소비에 두시 체린토 동규 주닝조 제신 미리카와라 빈준 종타 비리 냠지지레 군디 당에 계용기 미리 튠지 야튠기 비상규 뒤주로 슈는 계류 변종 사비에

0: ring. Pyeongchon jimgan gorge mangbu yubsi. Sadyo kenden tuenze sumjilha jimdun che yubbe. Yegab chinan ki tsumbu mangbu yiwan go yubsi. Jimdun na shugen kele ki tumi. Tuenze jishye shidu yaba ta chibji. Tuje nyamle gong la chumun ya chichi yubsi. Horong zong kenden tuenze sarbe gongsi tsumba nga gen tsiden ki. Ne yizo chebe tuenze jimdun chebe yin. Chua dage mangbu du. Nyamle chendu yubbe tsumba ya sumju shibju zam chungshi sumbashi. Bijin. 伊诺杰基尿宗参与公司陆队总队起今日贵书捐起团在提到哈占也不读起码尿内托局日外月节送不是这么个能杀队内来随便天天阿拉嘎尔贝尔吃行图通知杀队别拉在别的关键米兰都相别除了得跟哈占毛不有不是随军杀队团练他停止在就给贵个尿内定是托别健康级来着军人托别了 사드의 코저 콘제 점조 급시비 니구 니젠키 치던 치고야 뒤지도 비네 비유기 켄덴 튀네 기신타 디럽젠기 튀네 말아 조주 소키 디웨 미즈르 시네 지도토 남창 원조로타 튀네 튀지 냠네 트뮤지 유치고 비디 스존타 클레 신데바제 초숨태기 뒤제 디부 계진시 되시 변종 뒤즈다젠 표매 마간 체육 공사 총리를 진도 바이펑키 총무만부터 제도 제법규 존진한타 계지계난기의 표기 뷰리에 튼제타 뷰리기 남차 사르두기 튼공제 님도 톰네 조뇽기 튼에 뷰다 공배 조교로 순수 사바치 시 표전 유전 총된 팅 묘종 급일 현조 기름 시비에 더시바 대양키 급디 코저 공제 점조 토 총바타 시고르와 미디 치직 타니동을 내내 쉬유 레친 코저 공제 점조 소 기급 준비 점조 티부르 된네 견된 튼에 타 차다 조종의 중년 기업디 표기 견된 튼에 티웨 갸치웨 촘제 토 규 토규로 군디 동와타 냠네 니게 토바 체주 인시 솜시
1: 지진 이슈 초닝 킹아조 급듄베 표기 면주 요체타 디탄 튜네 점초 변종 점초 디네소 초입시 점칸나 초주 디송타 김주 면주 요체 디탄 요체 티신 내수용 의루 소주 림고타 면주 요체 규치소 짐퀸아 꾸지 체네 지뒤토 给其给南起恩吞地坛吞在镇墩起不坦推及度英雄南边娘林比利区国议于别盲措区国库行让了参别地坦有切顶住其个月哈些出名此王全别给俺出萨托措对其个月别英路有切国库迁不予镇墩托有切忙不度接了切国地日盲杂尼日月日外月季送不及坦听给镇墩宁松尼日月迎不坦 给其给南起查见面具开的尼吉拉起地摊吞在阿吉拉镇墩起云不摊天哪金具地摊有些摊西里面具给有些所有不是各顿别别给面具有些摊地摊吞的镇措给金库瓦李长春起镇措给西群切入动摊镇为配送措施动起特通能求摊西子宁这节给装摊长期人别面看图月天面看提他给面具出现托入动狗 规定东个引起送不是。其次你去处你应该出三西他平常以天天行所吞所沉重推着起过他。各种集队节目在聚肉有了起过他是冲击的总结不干吉林南尼的行。天天中地送去送你打不起的这个月把他三西他平常你给沉重冲队我就要给给。比例他天天吞所日我就要接给。
0: 加拿大那咱们那做多了，老百姓那珍惜个加拿大，不然给团子忙过去不就多？欢迎你出不去，没忙过去就去。陕西咸阳，经委铁路参与公司连任启动，纪晓明提，他听咸阳给铁路开的月，满足给搞不起呗，团所执掌他稳住了车就做引线送不是？你这么人谈不着，从对忙不起了，从不军队来忙我穷一把他，忙着了偏不拖把他，从他们家去东角了，跟地铁不是？ 다른 게 고정직도 좀 좀 진짜 주변에

0: 제 로용기 문이 로지 챔부시라도 로지 딘데 유디 무투 티간라 만저 최고키기 맞아다 케버님도 디나르 무디 만저체 딘데스체 참물로 팀스
1: 케버 똑섬라지 아자 휴라지 머시지데 땡네 고치 가시 마 땜에 디그딘 균제 메바 케버 제제 조어드 뷰 정시 동회 코메 라리안 공기 맞제 케버다지 대딩 맞저 사바지
0: 망체 땜에 키보 주무디 창마 남생된제 가르쳐 오래 고르치징 니즈 된 양디네 키보다 마증염도 디나 만조 체비 치직 된 디네야 특시 단제 디나 냄베 치카시 기진유비
1: 키보 체점라치 아자 슈라기 르니기 고 치갸 리웨 카마티야 다마르샤
0: 야 토그 도게스 TV 가제야 년이 바스기 치니슈야 년이 슬러비 야초그리스기 아닌게 큰진디 담아샤비
1: 아자 슈라기 나삼동두 급게 모란기 큰진 담아 쇼그드니 진네 능이라 케보 티웨 쇼시 라지 마타 니네 겐고와 가오홍연기 쇼긴치모 포죠 탄스나 디귀도 마저 치슈지게니 가오홍연 모란지 스기도세
0: 디데스 럽사 므빈딩에 야비 딘데스 체 모네 팀스 달레가디 스리스리 쉽체스 중대 딘제지 요야 창마 미칼은 연차스
1: 아자 슈라기 마조 세바테 진네 르니라 키보 유베 카라 지게도 로간다 맹간 제규리아 편토나 편야 지고 니즈기 튼식 제냐 아자 슈라다 심준 지고 미뇨어 시규 아자 단라냐 대다리 코메 땡 당보로 진류 냠주 디구로 마조 땡 당보 제베 뇽어 세부 진규
0: 권정아 남다 딘데지 언조 제주 네데 슈그메 망웨 메슬러비
1: 되저 항상 두고 아자 빤라기 정메 라리안 지게도 로간다 맹간 제규로 마저 제지 인베 개보 침무유 세메 진류 냠주 디구 남랑 어저지
0: 코로나도 예겨 마저 제비노 개보 고 나기도 최장에 마저 제비 말에 정모 이지 오스시규 가발레 상회 앙자메 네 오늘 안게 진유스다슬러비
1: 마저 제네 사고 찍게 마송어라 아자 떠나라 개보 고롱아 되라 문제 개보 르그 유바 통에 아자 떠나기 장 마저 지슈 지접당
0: 공업기 때 떠야라 뭐죠 디간로 내 양자고 나도 예제 마저 제비
1: 비분의 라비 개보 대다 아자 떠나기 마마 된바로 코메 모두 대도 마저 제바디 대단한 코메 진류 냠조 디부로 현도 마저 고로 친 이유증이지
0: 개보디네 고르지에드야 라마죠. 디가나 완전 넘버치 간체비. 된지 슈분능 신투샤. 콘주 최고 요어스 러베 슈고 명유유 제디나 만조 체비.
1: 아자 단나지 나와 맞잖아. 고치주 코메 교회 정부에 나바네 요 이마시.
0: 마 겐주 쇼크장치 디중보 다마샤비. 단조 겐주 디 린당고 치주제. 네 린당디 응비야비.
1: 그들 아자 떠나기 교육장 코모로 개발 시몬 디자웨 남자 유시기 말이지 양내 양도 챙기지 이내 양 그들 코모로 롭스 치다 체자 나와라 자원이 죽음에
0: 그들이 나와 자원이 죽음에 간다 된지 슈브는 시리샤
1: 아자 떠나 균도 마저리라 토순 하잔 시몬 유에디 대공도 마저기 루디 나조 풍류 유에장 코모 개린 자원의 체미라 공고리 양 자원의 풍류메 이내 양 타람 지변기 민도 인바 아자 떠나 티리 이체네 마저디 르 메케와 민도냐
0: 경안주 외교치그리 린데 고고등그리 삼삼어주 기줍 속소 제약이래게 고고등그리 가능성그리
2: 지편 제과야 슈긴 카지게 심딘 처부스야티 통말 김상교별로마야 로빈 신대비규 지편 처부시리 다들 민망으로 친치 제오티 통미 지편이 키보 고진격규 미유진리야 교성스 제샤 다티 춘이 미카지게 토말 정인기 마저 체비 마저 초저 특치바타 양카지게 외편 야와타 강보 다마야 샤발라소 멍의 도룹 지컹뽑기 모티 마저 치간 지게 이네 예브자 양미카지게 마저 체로 치바타 듄치 타모 마저 태양 초장 아용 삼비 심제 지게 이네 예브자
1: 마저 체비 춘미 마저 체 땅외 멍의 갸부주 도유이 캠이 지변 세외의 최고 뒤 고도 주민 유주 강시규 팀로 주시 레전에 로브조르키 유주 세배 뜻의 진부 주시규 明年我来今年

0: tiring anzu loge badru lamdi ani lemba gaje jilina loliya bola mola liya kunju ne ani nyongzo mone de kandere dos da ha jo
1: de shabsha ji o de chik tsu de shtaro na ni de
2: ke o shushu wa la
1: naze
2: yang o shushu
1: chen de lemba de tigu de
2: ta ti ha ho ma sa ba
1: de loge badru lam ani kira liya pyu ya ni
3: 한국인이나 티톱라 보여시다도 하고도 공부해 줘도 뭐야 양모시오도
1: 그래서
3: 대회장하나도 야가 차오다 죽을 팀이나 오늘 난다 용서되면도 봐
1: 다치는 렘바디 기란티 부도 왜
3: 아래 빠도 사직 사베니
1: 다 기란 체가 틱스들레 부야 얘기란
3: 그래서
4: 너 한국인이 건달람 사고 나시텐데 로지바도
1: 어디 기란가 추브다 갈람사 티나소 너 기란이야 내가 부위
5: 지도 카바라 레고르게 구지 추추 직추 추추 직
6: 야미 김비 너궁 디부 메바타 너궁 카바 너추 약스 된바 고나 고유코 럽칭이드 로스 직진 제모도 과소기 야메니 추튼시 교부 칭피 당도 피타 칭비 당기 튼세 칭피 루니 계급기 치와라기 유베 야메 나츠주시시 지신기 닌줄레 주비 민추디 원투기 릉교 탑람기 고니 민추 나공기 사와게 돕라 민추기 규림남 캅야미 고르타 나공라 폭도 미베 토니 쇼균 강야미바 야네 상토
7: 균통 야메니리타 대외 정신기 야메니라 팽부유 규림용라 셴셴유비 셴셴뷔치라 겐린유 카바앙차 레워게 구지 추숨 구구 구추숨 산예 라스냥 젠람 후캉면캉키 네드부 살베카지 칭비탕 나녜 디탕디네 시그지 루무체 디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로고총게 니동치 권부람 포가룹총탕베요카지 칭비탕 나녜 메제 총캉
8: 고모 치미심부디 가리치미래
9: 빨라 ये मां शुरगुई दा पाला किरांगे मादी लेंबा खरी मजी ठीक ना दा
8: मादी किमे सिम बजे जांग जांग जांग दे दे वेसे मारी
9: वेसे मारा रे बाला

0: 내내 초벌 사퇴 민남기 사제 주체 개진식도 유리배 표미 담벨이야 장가르 짬베 개함 소시 쉐수유 타오나 내내 초벌 사퇴 유르디라 지다르체네 중화타 중외 규림 강자인바 서법 토외 정중 쿠유타 장가르 체시 니외 퍽제 마모 소기 쿠유디레 중외 내라 개주 강자 유담시나 조디다기 콜라 페랑종종 싱조 체리 칸키 조리 내기 리지 켄와 kian tawa tindrup laki cheche nangshin yubi plenge ni gi si yubi shu. Tawa tindrup lani pyo rangyong zhong shingzhou cenri kanki nye gi cenze rikchi kenwa yinshi. Kongki genyong sidru ki uyun tang, zhonggu lodo lopso sowa chile uyun lingkanki zhurin shunba sogi tugen yang shishin yubi. Kongki longu mangbu rin, pyo zhong gi yusun tunggu chudu tang, nesun junjin sobi shingzhou gi chanle nangwa. 좀제 삼부 토비바 마세 뷰리 내기 소비 라제라 계급 준비 체니 사르기 다완야 토비 콩기 유순 규규르타 시주 렉주 테라 심주 낭디 변종기 신뢰 천재전 규규로 내기 첨부 퓨다 뷰신유
1: 남블랭게 공감사 디링게 레세나레야 녜 랭게 조 모두 쉬어디 가레스스네 변종기 내기 중심 변종의 내게 개주 정신 디금치 수위 다디야 네 권의 수위 저다 내디 치 토마다스디 이시 기기 계급도 소리스 다디 로 치지 권이야 되메실레 다야게 멍실 봐 안에 급디도 나나주 중국 기계로 가르는 거요라 세소네 호조를야 아니 제 조르교베 신뢰제 장초리야 다른 하나 저 샤오미스야 제 춘주디 더비아게 뒤뒤치르동아 딘디 나나즈 중국 기가냐 지 로규 유리 때봐 신뢰 로규 하장 그런 부여 됩지 신뢰 치 통어 다세 기급치래 대급 뒤뒤 잡아 안에 점리 유주 셴리야 전에 전에 단데 야지 위에 롱아도 니가 잡리야 안에 조다 내디 아니 지 지람 규 총례 규제 응하나즈 중국 기급 조대지르샤 급디디 응하나즈 기급디 제조를 교배 신내는 거 여러 봐 딘데는 뒤 잡아 응하나즈 초비 사드 아니 산참리야 가르능도 소소네 장초의 제 춘주 때문에 샤오미 때문에 아니 미디금 반주 저와 제시하면서샤 디야 샤오미 사디 응하나

0: 로체동 지치네 다 단드네 야지 위면에 로솜도 쪽게 된게 지금 예매리야 아니 내데 짐베 짐베게 아니 소비사도 저거 됩지르시 다디 아니 루규게 지금 제시 익지레 조조디 단데 신뢰 다르바다 전에 준보다 내데 변주로 준비 거르디게 간에 라주토르선 조데 나제 독십다 너슈르 딱제 나야베 아니 지게 차례다 체릭 디톤에 좀 붙으시라 벤의 차샤빈빈은 나나주 참돌이야 크룹 출이야 아니 너슈 취여봐 디네 해서 추고 너슈르 속봐 로가 친구 지게 너슈르 속봐 다 뒤수나래야 아니 내게 아니 주도의 교도 망고지 배 유두 잠바 아니 디토네 아니 세세 존재 오다 다르케스 경우 체리다 귤둘 딱제 나한테 디다 너슈 딱제 때문에 자주 가르토소스네 네드 폐지 로솜도 죽기 된게 하람시도 딘제지 예멜려 안 별로 좋대 다 네드 시웨르 신손사 변종고 코리오디다 네 시웨르 시데 하장 그 참부 존재 튐부 시부 존재 아니 내디 시라지 뎁수지야리아 차긴 조샤 제사 내디 지기 로도 조르 교부지리아 멍시 되샤 내디 코르르 신리아 기도군 누비여 봐 지사 현재는 기토유 니네 내디 스웨르 신소사 아니 변종 리니 내디 아니 변종게 다 로도 조질 교샤 디리 제사 데르케스 임베날레 변종 선의 지기 내디 샤르토비아지다 내 선의 안에 저 변종을 교부답디 차대요래 디야 정신다 지기 미수여샤만 임바코 로도 정이기 정신게 충이다 튐버치르샤 든데스르샤 디제네 안에 변종을야다 용자제네 아다 로솜도 죽기 된게 예매네 내 저샤 페지디네 아니 신뢰 림베 림베 고조 요레스 변종 내스 두 잠바 지그 삼마슈 변 공부 메도 종베 갸중을 담이 갸니길에 메바 중 토슈의 차샤 임베네 아니 갸중을 미 시동 뚱딩 업주 변에 만나서 시즈 종게 간부 종수 기루 간부 종게 기루 종수 생에대 차대 동안 내디 종수디 지 내디 사토베 내디 뎁세 퀴디 어딘데 차대여도 제사 변종이야 내디 임베네 아니 신세 예배수고 내 예배지다 아니 내디 지금 사제 간로이나 기도한데 차대여 제사 데르게스 아니 변종이 내디 로도 조임보다 아니 신례 멍시지 차대여
1: 시리디 외랑 디니 초 로드비 인구 디니 슈로
2: Penjongi neni, Gedop Cheshi, Satu Sapopta, Namshigi, Chunitan Tumbe, Satu Yurundi, Mixegi, Durishi Himbamase, Tobe Satu Minamgi, Saja Zorian Yuru, Satu Nedila, Yangi Mixegi, Ketu, Kangshi Yubata, Zablin Durigi, Shimjo Kabona, Dila Tona, Kangranangi Yudam Shena. Mutune nganjule je gisi naro.
0: Benchungu nye sudu zamba zambilin liya ta donali de chayore. Gare sisu nye rang depsi di benchungu chazan domina gya chenpo mahari dile nye di benchungu saje gasa ina dekbu yoba. Ane kuryu mikse jenso sa benchungu nye donan yore. Je sa ane jekdong gubgya sumju sobge lo liya ta zambilin ge junxin ge 자지싱게 딱제나니 캡젠데데 피네 아니 캄크 사지도 와네 네 미세젠데 니요 이분다 카도다 데스네 되메정시 위에바 양크 뎁스다 크 제단 신별제스네 양 딘상게 뎁스 제베 네다 자부유 데요 미세젠데 니네 아데네 송지게 변종거 네스 변종거 유스 스디자바 아니 도나 슈부제데 데르게스 잠부니리아 변종고 유순 시주잠바 유순데야리아 아니 다제 난도요 다제 난예 지디나네 시제 사브니야 그 탑시다야 제제 아니 도나시라리에 대해서

0: 제산 변중고 유순디 전부리 내가 심주 나로려 개체외 엔 하장 그 개가체외 정신치요 제동 곱게 넉주 아니네 제제 에네 만나서 개업체 망부 내도 두렵지요 다 넉주 아니 넉주 나자 두주제자 된주 된자 개주 개장 세제 달로 숨주 탁스진들 배주 단에 에네 변중고 내도 되제 에네 냐사나네 딜 차례 개침버지 럽침버지 Din nan ene jek tung gubke gechu gachang liya ene penchungu ne ene somtung ngabke zichi ene gegeu bangchun na liya da duisha yore da tokguye je, angzha da je da nga na suen tupdang laki je je oda ne di chungkung dirisha angzha di yin je je jik sangri ne je me chamdu budog ne di ruru su je duisha yore gegeu na penchungu yusun su zamba changme donan li diya si cha dinde shiri di yindu zamba ene 변중고 유성게 개주디 인베네 에네 릭 망보 예와 망보 야 지게 변중고 유스 지게 땡상게 개주 예벌라 유성게 기도 양디요 치 되면정신게 유수야 예봐 제사 변중고 유스디 딘제세제 지게 하장게 개가 쳐부소사 제동 굽게 개주 갸타 녜도 로틴제 거리야 나나즈 개그 캡체 망베 다인 폐지르 네디 중국 조치 리샤 네디 야나 변정 라네 조샤 사도 라네 조샤 딘데 시베다 딘데 토나 요레 임비나다 디 지르게 차는 용자스 제스네 네디 지게 이샤기네 용보다 네디 변정로 다르네 변종디 사토브델 네들린 양갸르 로숨도 나로리아 양직 그룹아 직제바 직사부 된바 딘데스 제제 용자도 시요다 치 통메 네가 중후 미날레 야 변종다 초비사도 디 아니 네 직그르테 또 지샤스 직그르야디야 넘시 푸교다 저와요 미지게 네단다 저와요 접시 레스 제제 겐가침 딘데질 쓰기요 다디 네 개주디 딘데스 체르요르 다 데다 최네 아니 변중고 네스 두 잠바 안조 고바요 즈기요레 케주 가로레 디 가레스 믹세기 케주디 변중고 네디 데다나 치코지레 니 고노 슈비 주 네디 로도 현단 제비면에 아니 미 데단 호지레스 디 나네 야 변중고 네디 대외게 믹세지 하지레샤 Bēnā chā shāwāne ngāngzhū dūyūnlē yā lō khāshē khūrā dāsē yā shūnyū. Bēnā nē jīgbō dī, bēnchūngu nē dī gyānā lā tāmni kār jīgdō dēgyū. Tīndē jēbē gyūrīm nā kārē sā sūnā nē lī yā dēngi mī lū lū kōwē gyūbchē yuwa dī dēngi jē. Dī yīmbē mā zē bēnchūngu nē dī sā tōbō dōmkyō nē dī lē dēwē gyāng gyūbchē dīgē pīsūng sōgbō yuwa. Lāk dūyūn dō anī jīgī mī jīgī pūkyū dā chāwā yuwa dēbā. Chāda chāwā yuwa dēba, dīnzhē gā gyōbchī dōsū hācāng gā pīsōng sōpa yīmba. Dīnzhē chī rīxā, dī yōngzhā yīmbē mā zē gubirāng nī lī nā lē chāwā māngbō chūng, dā bē nā chāxā nā dhari kēsē gyānā gā suwā rīpa kēchē, chī lū suwā rīpa kēchē māngbō yā pē nē, bē gyō dā chā nā mā pī tū zāmbā khu nā zō tōnā gā nā chūng dō sī sū nā, dā jī gā pō dā gyō mā lī yā dāk chē nā tū zāmbā gyānā lī yīmbē nē Puei naza di jinyo jinyo tu chugu yores. Yine gyuma naza di jiman jiman tu chugu yores. Di zo di kare si su ne, ane saji da jawa yores. Da saji zanglu, saji buitaklu, saji mikse jen tu ne res. Da khuna zo bionjong lu pe ne dakje nandu zamba, ane bionjong ge minam, ane puei naza di mambu dus. Yine le jiga gyuma naza di jinyo jinyo hajang ge nyonyo reshas. 학도도 지금 교시 포시를 떼제 딱세는 주 변종게 아니 미드수 아니 교마의 하장 장무도서 디 인덴버레 네코르 장의 용자나리야 교마 장세게 급지 망부여리 제산 콘소 믹세가 더나 좋네 다 변종 미드수 푸교를 딘데 개바 유야디 학도도 교마의 나즈 메야디 아니 사지다 저와 메줬어 제산 콘소 아니 내가 토르네 내가 좋아지지 딱지지 성도 좋아 마음 좋소 네 당연히 쉬위 이디 할레베 가오 없지르샤
1: 시리디 외랑 비니 초
0: 平常的内里人堂一万万不一百万岁社会所需预算郎三头人心堂那顶主力给主席点预备平常的内里人家给主力帮助人给密色给开决点被主力吸引内里每得堂了偏心旅客们了车边主力银板千里边托南堂拉住几大车预备过千不地呢车车能行有但地心都养了车里的托呢大家让个托呢
1: 哎，你这个热水桶呢？我们那个路全热桶呢，这个中午的、热中午的、热中午的，满热的桶呢。这个电位车的热，车的湿度热个桶呢，热水桶就哦，那个米龙康的开就顶着多，米色的牛不顶着通个，同样中间的那个就是地热下，这通别大了，地热些是，哎，平常我们都是这个。
0: ane lungkhaam di toos che che raju tobe di hachang yaw san di to lia ane shirajig mabike ane bezon ya shugu yu nga zo penchon gu nega che miksega kechoo de kare se son she le shimbo yo ma re zhuwa yo ma re yinbi ina le jige zambas che che jige ngor ane jige da che dos rengxin yinga chue dea di deri kese cha shabne mi lungkhaam shindu kowa shindu penba 年个全部有吧，顶点就是些，还多，哎，你这个差的这话有点多，差那个写字的这话有点多，哎，你这个进步额度个差了，差不下去了，米色个牛不有的吧？俺这人硬差下面不得嘞，这话今年忙不中，你这个咱不和那做漂亮，和那做穿的，但蛮能行个，牛不是姐姐差个，俺们菜的这个民族。 这个俺们菜的马家那里人不你咱孙子点点不脱过事，这个他那个对菜的对应家也不呢，俺那猪拿了嘛啥猪都是，俺那俺们俺也有多猪都是，第点几个第二俺那你们忙不缺么吧？就当结束呢，俺那咱不得听你孙子缺说呢，俺点点猪过事，可能就都松了，俺点心都给那吃下来了，俺那就煮的。
1: 啊，去年忙不热，咱不得去年忙不要热。嗯，缺大人俺那是差不要热。这个咱不得拿来去找，家找，我们找路去，你不去过要热。加上，俺那年头的对象，但是你不得干的时候，不要个年的穷人的，俺那老什么都也没了，穷点不起的。俺那的穷呢，俺那平常老多做了去吧，老多做了去不点，可能人心你个去年的退吧，老多人心个，俺那。
0: 思维的他，听吧。第一心都老多的，一样，俺那得了开始，俺那对他的心都可以吧，对他的偏吧，顶得起不？对偏不点，老多人心的，俺那可以对些的，逐渐的呢，热水托不起的，所有的不同的，可能干脏个，大些托，顶得起这些。第一呢，俺个家做这个做的事情呢，但难啥的，我呢长呢，这个。 啥子做几大的确的，俺那龙岗的偏不起，低头了呀，顶这几个热脚托不多，俺那年学的呀，俺说这个啊，中大，这个特殊大，顶这把别的他呢做的，俺那村里头呢，东多大些难多是，大些难为呢，能力有点不，人他有点不起，大些难的呀，低，着迷低他。 ane chigi tsiri yarki liya, nivudun duyak dinday shirisha. Dari kiasi, mi tsua yarki chi, shela yabu cha, sugui na liya chigi shekzi, tsishi di mangbu yindayba. An topche juya la haja gangay yudaybachi. Dinday gabli ya, an nay dabudi, detan shindu kuwa chi yinbachi, an penbu yinbachi. An dito liya, tsangme dinnangu yor, da jirdan jesu no yongzhas gyurne, ane tsangme diya liya,
1: 写不寄托了，那个有的。加上年啊，俺这里的学的可能是那的，这个啥托不那的，对呀，俺那这个人心应该都是那的不明白。对今年老多人一个开学有的思维人心，他几多人学吧？你那样，对呀，老东他提那了，表面具体的，老多的了，对的，俺那没些个内部学生，俺啥子做了去了，啥子做了去不对呀？
0: jik

0: 디가르사 로글레 주시디 스웨상초시 땅양보마 갑디 랑구디 라마콩 계시문과
1: 이제기 소나신다 개민도 콘즈 주식은 제라 수루이나 섬기
0: 장가기 지디니시에나 나대문에 넣어서 쉽게 비
1: 가리이다

0: 보마게 주식하러서로 나삼 얌제기 네 주식하러서로 나삼 얌제기 기무도야
1: 나랑 소미지다 랑게 주식한테 소유매 네 함 없으여베
0: 상문에 이 잘로 어쩔지 죽어와 구질에 희스들이 시세
1: 구질 칼량 발로 누데 샤로지 주신이 지비라 정제 네 지비 우지게 만주림디조 통두매바
0: 영화 영화 장가 수배 주식도 믿다 네 그대질 지를 수매시오
2: 阿伯，你干嘛去？开车让人是，人家愿意人，人家愿意人就对。公司派车不是，他那个最著名、最有名的，别就到过去。对的，对的。他那家愿意开车去了。杨洋，你俺这随便转手没得去，俺这上班咋转手就叫要了？你入土别别没去来开件事。 看意思，那空泡沫牛蝶鱼子，光给几桌天了呀？姐姐请不起来下难度啊！马赛俺就吃些的，用处吞下。他这个老高给表妹给省队吃吃的，空是大。下面年头多菜呀的，表妹不过有别常见点子，马赛当对面的卡些是穷，今朝的给配送差不有点准了。不过女给三姐，今朝当年前头几个米多，一年今朝当年前头有点多，那边等个要嘛几只吧？
3: 特别是民族，第三社会不尊重，穷是哪多啊？哦，下面的案子落到俺们城里的，南北亚我，吃不起不是在哪里边？看到俺做国家的，南北亚给干了，俺们吃不起国家的，开车去是不？
2: 你哦，俺要去。

0: 랑 시야미 랑게 암 잡든지 기내 제가 친 봐. 랑게 암라 시야더가 녀지 위주 암라 텐주. 지진지 토기 암라 창모 부중치도. 투제나 녀샤다지. 랑 시야미 여우시다도. 바디무네히 여우시다 뒤지. 녀반님다 좋아시에. 지당기 바르 기업다 능시 마야스히. 바르 기업도 개거 상가 반에 뒤대기 반에 능시 기도스키. 제마디 你看徐子杰哦巴林拉你看他继续要与巴林迪其他做我们的节目中啊你阿姆拉斯的对手没拿下下喂阿姆拉对手没拿下不需要看你呢空前是前五百米的对岸大洋没几十一年他能按照阿姆拉强调他们连他们月子啊空两个字强调难点那我等过马吉让三个的我最多真正的拿了阿姆拉六千日子进去吧
1: 你年纪做那边去了，俺们俩六千也不成问题呗。你拿下，阿姐爷爷，你拿下，让他准备呢。当然我那绝不是来几个。
0: 然而呢，给我操啥事？走，俺们俩了，今天就去接，俺们俩嘛那是来过走，走。

지게 연락 감사. 지다 통해 간디릉 주중내 칸치 슈디 자통 40 콘수 예수 콜리오지. 오케이. 지게 연락 주다. 야츠. 环球三吨给吨小给决定了最初这些啥？用啊！

0: 他的马子，弟弟三爷，他是我的前辈，香了，俺就弟弟三爷那里，难对的做，我的主意。洋洋，这个咱俩来过许多啊，可怕着个，空空的让这个民团写多啊。他的公司登记结束，让乡给水军准备给环球个组织批下。洋洋，当然了，俺国家有马事，你环球你这钱的就值不值？ 俺家地套了，然有咱，俺家不是拉穷。洋洋，咱心都瞧马事，看做嘞俺国家有马事，俺着实心大事。其实俺着年一边往他那里，你看做，我对别人去的预备，今天地下子下，地里给这些。我个马事，看见咱心都给个多呢，从来你也不嫌弃。
1: 地图书记了走着，起码咱了，咱能行朋友妥着呢。你让人辛苦钱能写钱的，得尊重起着。让给，俺来拉个钱图去。上给李洋洋做其他这边呢，你这用不着呗啊？得用啊，得用。没让人行这么着急，啥事得了点不呢？没还还你给么说是吧？马赛。
2: 我们你们多点，你要不是来读，开心嘛的。嗯，
3: 电视，我让保姆解决个单位呢，俺老定位多。
2: 咱给可多年钱，洋洋保姆接了走鱼。老怕俺那天做到都是那样鱼的，没事俺过年拍点电开锁，一年米电不起么一百块了。
3: 俺俺是环球旅游局总支部的，我是年终三个级奖的。耶耶！姐，咱兄弟看给三十九米了，你那天做俺土是的？这，优秀！
2: 看给，今晚天水没退呢，年薪也不低的，糖尿病来个忽悠的，随风去着。
3: 你这个吧，总支吧，来，对的对的。
4: 那你今晚看见，
3: 马上总支部来了。
4: 今天让我去三个级，直接免费一批。
5: 给他取下，年纪是从前说的。他的车道给城市行上穿下，旧部一年保险签下，车道个增重个总部迁出给旧部签那叫下。
3: 陈毅，等到迁出也不是。
5: 他是，干脆环球三段土地不低，可都增重那签下，接了停车是看你签下，环球为他所批建议，帮忙人不马线着，旧部去在地内，请你选个月下。 前天人不买卖的，要了这个这呗。
4: 啊，这一年到三顿钱，对对，要了真是好事。现在俺最好做的，你们来忙些活的。
3: 前年工作金工没得，这话钱多都给得。
5: 这都拿不进去学校，旧过去在，提来学习些多，这送不了来着些多啊。
4: 这送不了来着些些。
5: 看那谁啊？北京明了，俺们家呢这边新热了，陈叔些些的，北京到了再说些天了，该咋些了都。
2: 你不会真的去捏碎面洗个衣？俺这不会别急了，俺上上这边捏碎东西才用皮。咱给不给个多哎？给不给个名多？给不给俺？听我捏碎东西才用皮。喂，退给俺，隔两天来客队，第二月三十第一，俺不准拿手续。
3: 手续咱们就通过预备。
2: 马姐。
3: 今年可把俺这新大七夕，秘书这个新马季，你让主管盯过，对的。地主，你面子那个开支书给催促的，那再行。
2: 应该嘛的，让两面都取消。隔壁年，三区那里可不接，出差地主，住家也一星期个月，俺不过的见过了，也是那几年多没多。
5: 那我妹妹多年住不是，
6: 弄得用不着是。
5: 俺最身边家的就弄得用不着是呗，得卷单是。是，得是卷单是，这个翻了，这个翻了，这个翻了，这个翻了，这个翻了。这个翻了。今天是俺哥我等我生不得。卷单做的送茶园呢。今天俺注意的。不会，这个翻了，妈的。收到，收到。俺最眼光眼光多年，大家的心就写不去。 忙做做送托呢，俺去，如果着是三十年也等不赢。
2: 당고 뒤 이자리시 장고 뉴스다 리제캬다시제 내초시 리제다 자라뉴아디 조시 니부디나 빨리 링체 출음간체 갸수다 남은 거 보유자 흘려제 대해서 깁시시
3: 유월 직치바 익지능 시 세세팅도 쇠로 동도 공시 조선 주주 재빈스 같이
2: 사실 이기네 현아 답잖아 현아 공부 쉬우 마시 조선 수요디 가나 현아게 된 교수
3: 예수 님실에 요 마시 파수 셀랑 갈 님니고 비게다 셀로 요님이 아 간 인스티데 요 마시
1: 제장아 저 범사의 실주도 뇽스라 요리 님시 타른 구체 광 참부 민도르 바
3: 마서 그 삼자 등기
2: 럭주 봐 럭주 봐 제는 현아도 그 바로 되도
1: 네 제는 게난 대제 윤주 주입다 클로장무 유비지라 사야 시부디 제세는 다다지
3: 나다모 아무도 유
4: 지가 발라 키란다 지유 나스네 키시야 참았다
2: 나 규메 게나리 이비네 나사제 타르 무지 티제 미수지다 저와메다 레가다 저와메지 주이
3: 용아 조스라베 주고 조장이
1: 워레아다 수수바르게 아유베게 와키쇼아 젠자 주디디 인지 고지
4: 워디비시 알리규시
2: 나 인지 사지야 오세제 자라야 오시뮤 사야 시부디데세 나트리 유베 추제 기부디들게 오스비
4: 오늘 김도 갑시에스
1: 대응아 챔디데 지교 말이 타마데 가게 맵체유 장난게 고사가 용규 제비버 그디 용제 키지 키란즈 연대이나 드리인다 용아 쳔니 좀 되세요 라게 참치지자
2: 你家里这个让他着去俺们去到这里为何了让咱也到这个地方去就让你去说过这个去你家刚刚最著名的如果着你一公司的我一定不是儿子森林了给皮具了你也给他采过什么的鱼你看了我老张去
1: 森林了，
2: 看不上。你看上谁吧，俺这老张这次，起码可把天对你老张了，可把给他们打死。我可把钱呢，空的这娃吃过来，可以呢。哈嘞，你几个不落了？搞过去，可把天边呢，都不得嘛是呗。
1: 我嘛的都得不起来，都就给三娃家那么大，继续让我的儿子得不多。
2: 听我的，几个不落了，搞过去。天上给俺做了我米了，看我嘛孙娘子贵，其实天上给谢谢嘛那边的，我你把路都谢谢谢谢。
1: 谁没来老张？
4: 是是是，他个啥子？哦，森林了，
2: 今天家里那是俺有公司主意，连个其他有的。老张，上到大姐家了，我要出国出国。
4: 森林了，森林了，没在那边的。
1: 前呢，今天爷爷俺估计从高里给俺的，爷爷就叫他这娃去，天天俺那做送去。
4: 哦，来是来是，也别的。
1: 今天读书学习。

0: 세미크죠. 차례윤이 제 바뀌었슈.
1: 뭐가 뭐가 그냥 여기서 로테 토스슈스.
0: 로 세미크죠.
2: 오시. 맞죠다.
1: 세미크죠. 랑 겐지다 버리베. 아, 마리. 니지요 가라체비나 인지가 모르시다 오스기.
2: 장수족에.
1: 제자 나야 모르시다 고야 가봐야지. 이내 칼로와드 닝제야라스도 니 모르 배주마단 레그쇼이베서치기 제산 탑시미도 네거브리 모르 단주비.
2: 주저가 제는 뭐 뭐로. 능미죠. 머신이 주저가 중어 야오시아디. 제마쇼게 마시.
1: 아, 니랑게 가르뉴도 시대하고. 디 가래야. 체랑게 가르지니 봐. 사야가 봐유. 집디 제러 체야스 가봐요제. 나로 대비치 나 대비유. 간다가 유메 이제 사야 뇽유다. 나 대비치 나 리게 깨치. 저도
0: 어제 세미고쇼 교사님 유급배야 사룸네 칼라라스 마샤
1: 나캄치가 제 카산 켄츠 준도게 니 한국배 말을 제라 과시면 니 과신그리
0: 요가 용화 삼소 니가시
3: 부쇼 캄사 키라노 죽진스도 젠스코로나
2: 장가 절랑아베
1: 어 니에지 아
2: 도체나.
3: 응.
2: 가르니 봐.
1: 티랑이 하고 마지. 니지게 발라디를 마대쳐.
2: 알고다. 덩도지게 발라스 비베아.
1: 진니에 갈러 그래.
2: 별다 요구는 용도게. 장은 저 없사베 마세. 쉔리다 양이킨조 좀이야 쉬차데 역시. 제자들 좀 마표다.
1: 진 그랬어 배우래.
2: 书神 독지 장애가 고칠 모집지 로바지지 书神 스페인의 영도에
1: 书
2: 가고도 제도야
1: 미도
2: 你不要去母子，这次对了，啊，其他这次对了些。啊，莫讲哪怕有的，我先用手语，怕有的些。上午那啥不是一点多？让给告诉你，你也公务员，老不便宜的，怕有的些。其他这次对了，莫讲，有的些。啊，这怕有的。这次对了，我先用手语，我得嘛对的。有个月，哎，要不？你那个月月算交大么多，就是九八零零么多。
1: 我们这车都连接他们都，你也前面的。
4: 仓库送你上衣。
1: 哦，你红哥的么能用这边？
4: 快，第一个三米脚的，你三米。
1: 你这样冷，让红哥进么都坐不住多啊。
4: 娘娘娘，你阿姆拉的进不去啊。看来教书要到处。
1: 那么啥意？你还好个，看着我去干啥多不？仓库吃些。我是那下可能可以喊给当月。
4: 杨哥爷，杨哥爷。
1: 哥，
4: 咱俩干什么？咱俩干什么？
2: 洗洗澡去。
4: 这边有脚的，我有些晓得，坐给他。
1: 没办法。

0: 我呀，当然要认识。你叫我那个小伙子，我到土地上面，媳妇的这一年，哪当不多？有说，心都做得，要怎的？哎呀，你的。现在是你的，呀，今天的钱我都给。叫我什么事都记不起，马上低头两手五毛的，大钱低卡拉地子拉给这边，他个是你的。猜的我那算不晓得，至于张三你看不了啊？
1: 네 APP가네 내일
0: 주제선능지난게제고지성간의뉴블레서도마세콘케도라망뉴망디게라콘자바세티기크라츠다미자오토아디더뎁데친도가지용은에이 좋아게 캠슈도 수나마치니네 미디 압수시다
2: 아야 인과죠 에 디샤미카셀어 토마드브 차르차주기 야멘스유 라삼당교시게 게시마욤네 은이님도 좋아게도
3: 왜 이렇게 나 들어가셔 올립니다. 소스 가르치 님의 심심.
2: 소스.
0: 하도 많이 한다 치. 말해 냅니다. 저희 좀 버스 대교 다 치.
4: 지셔리. 자 더 길서 스네 섬에 봐.
0: 하 좀. 경찰 가시 수로다.

0: 감사. 지난 같이 쓰이다. 님자 대교를 가르쳐 주는 비들이.
1: 뭐라 님이 싫다 치샤. 또 스구조. 대주야 면나 숨 여지.
2: 님자 싫다 태무주. 매치 쇼비는 님이 가셔스네 차주지.
0: 계속 이거 전에 기대지가. 대원을 서워서 가라. 도장 먹으지. 대모 최배수라 제비나. 대원 접지 죽다. 멋있네. 입자 숙식 못했어.
2: 첫집인데 저 여리베.
0: 디디 인고쇼. 대다 침부시.
1: 야, 대시 되다.
0: 균동 가서이나.
1: 균동 거모. 등기지 도와.
0: 레스. 동동아 집에 제조.
1: 영아.
0: 给多少点？就有关系，我在乎你，就都。俺他的面做你的，跟着学呗。俺来打最大的总体，面的吃嘛吃。地主家俺们全家几个心里的总体，开嘛这边呢，那他面吃。
2: 咱媳妇在屋里这有的什么做？现在让给，今晚的面的什么叫需要嘛是？
0: 现在这个月阳光不是吧？上个月他最对的，给个幺元的地球。

사투 망초기 서동 초기 사샤나마타 주리 조치 오제타 신도 오마타 신지 망자 샤타 공아 망마차바 수치 뇽부용 남구 사투 서동 초기는 지송키 능민 디탄러 송접치

0: 어스 두게.
1: 어제.
0: 어찌 장기 얘 강바 부부스 안 어찌다. 어, 영아. 수진. 니랑 치료 제거.
1: 말해 영바.
0: 다 지수 지수.
2: 치치, 니랑 개바키가.
0: 먹어 먹어.
2: 인다, 니 개바키. 쇼.
0: 먹어 치.
1: 니키오. 쇼.
2: 클린다.
0: 그거 좀 지치 없어 봐.
1: 제일 좋아.

0: 사가디 가라 문에 시도. 여보세.
1: 여보세.
0: 가시브레. 여보세. 룸심 실람에 가서 물어봐. 도배시다 답소.
2: 고모조
0: 실라 가체비나.
2: 고모조.
0: 야서 야서 먹지. 소다.
3: 라뉴다 하르팅규.
4: 랑게스 나뇨브르베. 그이한 랑치다 녜블러. 천륜 메바 켈리엔구리 랑게 녜골 녜라오미다 지가체. 랑게가 오유시에 디부도 성부도게. 그 메말라.
3: 지슈니.

0: 소식
1: 랑게 통과 주기배 바레 나미디 라마리베 야면 바레 주무리베 아
0: 자게 바르든 저 이치치제 나 이치치고 엄마야
1: 예 등을 이치치지
0: 님랑 야밤 등을 유네 저리서 나랑 이치부두야
1: 방다 후제면 니 칼이 이스란 이치치오제
0: 랑 방다 거르베 让方大混队友，前面你让方大点球，让姚帅队友，让我与你组的一起跑，让你把这一起跑。

0: 야, 쇼. 계속 레외 꼴시에 있는 허가 대로 주수 죽집에 공을 레외 꼴시에 미 지수 미도 그치, 텐텐? 샤가 샤유 봐. 카카 제미기 마셔 봐. 겨우 뒤지?
1: 선생, 라인은 가리 입에 굴시에 계속 레외 칼 템부 교는 미도 카카 집에서 갈 쓰리에 나 다리 랑 제지 레외 유
0: 레외 가리 유
1: 랑은 왜 대화 된 제 유배?

0: 당고 거다 그랬어.
1: 가르기 되셨어.
0: 게임 좀 해.
2: 아래 장가 잘 맵스 입에. 템부쇼. 장문에 따도 제기해드려 열 삼삼 좋아.
0: 어지 예지보. 당고 거다 기나 따도 시에 린즈 유시. 남매다.
1: 린즈 유임시.

0: 야, 이걸 와시.
1: 레스.
0: 그리치 아.
1: 레스 레스.
0: 지슈르다.
1: 로.
2: 조찬.
1: 대동 내시도 와.
2: 조찬.
0: 샤샤치 아. 야, 대쇼시. 니엘 감체디야 오다.
1: 레스 레스.

0: 담냐? 요거쇼다. 언니를 수술로다 가고 옴쇼.
1: 봐봐. 내 친구. 종자 치주.
0: 육쇼 육쇼. 가리 종세. 라그사 봐. 롭주 최고 삼주고. 쪽 담유르기 시슈제 대화리. 예 식마를 삼주고. 장도 매는 가스네 마찬 다그리. 아니 뭐 신소 장 다그로 봐.
2: 아메가스네 차방사샤.
0: 야초.
2: 당동닥다 셰 봐. 네 저어 도스루.
0: 뭐야? 다지스. 라고 하자. 더돈 로마요 가래.
2: 셰마죠.
0: 보고 전부 다 걸어붙잖아. 흔히 큐는 공문도 아메 조가 전부 다 걸어버리. 로봇에 맞춰붙이. 가서 걸치지. 장게 제가 주유.
2: 요.
3: 여배.
2: 점심을.
3: 장우씨, 장우씨.
4: 야, 야, 야,
0: 야, 야, 야,
4: 죽어래.
0: 주유.
3: 생각 못 해.
0: 정훈 씨.
5: 담냐?
0: 정훈 씨.
2: 야. 아, 자꾸 지어 봐.
0: 정훈 씨.
5: 장에 팁시다. 네 가르톰 자도.
2: 네 가르신 그래. 나라 좋아나 준 얘기 비우는 맛이. 나 아자 사가 주기.
5: 네라 아자 쓰기. 자 아자 거의 몇 년 신기. 네 장 땜 침시다 주.
0: 글쎄. 보고 뒤에 너. 교수로. 야야야. 섭섭시 아, 클린이다.
2: 네, 네.

0: 겹치다 겹치다 봐봐 봐봐
1: 야 개저기야 또
2: 야자 조상도
1: 양아자 조상아 제가 지금
2: 야자다 조상 탐대셔 조상게 아자 우세가
3: 좀 좀 주세요 예
1: 바꿔 스미슈
3: 봐봐 봐봐
2: 저 가서 오세요
3: 가좀뭐주셔야지 가시고요 아
2: 나세셔 영원에 더 주님 탐대셔
3: 가서
1: 저러워 아유
4: 저러워
5: 잡아 야 이 사람이 계속 가르쳐야 돼 제가 세대 수준이 다 하시고

0: 다 이거 인수 챔프시다 봐.
1: 워치. 아무나 워치 다시.
2: 아무나
1: 워치. 워치 다시.
3: 계속.
2: 어장 나게. 가 제가 리스 아무나.
3: 장 도대 직도다.
2: 아무나.
3: 뒤에 지게 밥배도 좀 잡지 배.
2: 나 다들 치르트요나 로르스오바
3: 미야장 포무디다 타르스 시슬럽중아 야 교스 교스
1: 레스 고마 집이다
3: 우리 안교다
1: 자 저거
3: 주인다 니에게 마다레스고 터무라
2: 콘이 화바라 소사 키라섭사나라
3: 장게 두더교 뭐지 위배 야교
1: 레스 고마 집이다 자 저거 주인다 와리 고마 중에
3: 용구유 용구유 수인바 어세 이화바 마르베
1: 让你过天天度年月日呗，吃不能歇着歇。臭美马旭，你让歇我，不过这条鱼，让不过金子老师买不到，都讲价价下，这些人个许多吃不透呢，你让个手机，但我买呗，不过吃完的许多吃不消。
3: 老张，给这天天歇年月日呗，伢人吃歇我些，唐顿阿达再不歇什么多个，伢不是这么多是开始的，我这让婆婆只要日呗。
1: 我让的，臭美美给歇对没多。 俺让给哪个爸爸的介绍我哟，老周接通的，俺金大的介绍我哟，老周，让给菜农药嘛些，俺金大的，可是有那俺学的。嗯，用啊，让个葡萄，你婆婆，哦，让俺对，爹爹家吃个。
3: 是的呀，吃了没用的。
1: 过年可吃玉米，你给去忙个小米，让个三叔行个哩。 이 매샤 보면 룰이 채봐 찍 말해.
3: 老家, 전다디, 얘랑 채워 삼대유. 얘랑 셰오, 로춘주 사디, 님도 대비인, 내주 갈라매 순신 그래. 간다 얘표, 견수 날 치요 말해, 제 말해. 견수 보면 안 주 날 용불다. 내주디 칠리 캬비인, 워성 말해 배. 칠리 캬는 야우요 말해.
1: 랑 하셰오.
3: 아치, 야, 老家, 랑 하지유.
4: 你年哪里？伢最穷没用，如家，姐姐我这些对年的狗子，
5: 这是咱连的，平平的结果嘞。伢让你写，让个俺女儿写么？俺让的，写对没多，让个可买些多的，俺来写说。
4: 让个阿姐，我那日中事业的，儿子大下山，给我阿学的。
6: 마시 아마 조상승에디 토로 고염민도 아자 월렘제 어 갸르게 없는 시르샤 아마 저다 맵스웹스 가스레
3: 让 아자 让 아자 고마도
6: 레스 레스 마 클리샤
3: 阿妈学的，让他周家爷你可切不是？
7: 阿妈，你先学我了不？爸爸娘姐，我真是写吧？爷你们是张班哪去？
3: 让亲的有嘛些？爸爸光大楼，我爸爸看来没老些，爷要我写楼，爸爸给钱谁嘛些？
7: 阿妈，
3: 让
7: 忙着的，他是人嘛些？爸爸我写吧。给我阿家货，
6: 阿家阿家，俺来忙着的，阿家忙着大些。
3: 让他写嘛？
7: 俺们也写有啥？
3: 可写有忙着的，
7: 阿家忙着大些，阿家。
3: 阿家，忙住大姐，
7: 阿家，
3: 银华，
7: 阿家，
3: 让出罗去，
7: 出罗去，
3: 银华，忙住大，
7: 阿家。

0: 엄마, 진짜 진짜 엄마.
1: 부담냐? 자, 빨라 깨워. 진짜 근데 제대로라서 그렇지. 어제 내주 마셔.
2: 내주 마셔. 네, 보지. 장게 카린스 아.
3: 아, 아티. 나 봐.
4: 저 팔로지 계셔서.
1: 봐봐. 진이 얘 로요. 원래 데리랑게 세브스 마셔나. 내가 뭐 마셔 탁주이.
2: 이게 나 가지야 유아. 얘랑 내로 좀 제시해.

0: 저라고 낭다요 마시
1: 야, 허 엄지라, 네 보고 이게 호주 부르도, 보물도
2: 보물이시야, 기쇼 태사 탄도 초감나 로브지 너무 수이나
0: 어, 라고 능무지
3: 어, 나이, 나이
2: 디제지, 랑 아지 패지 랑 통두치기 두지 텀지제 교자쇼 아
0: 텀디야 가도 교야 교지 교야 교
4: 엄마, 엄마
0: 아야
4: 따다
0: 쌤,
4: 아야 따다
0: 쌤,
4: 쌤,
0: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쌤,

0: 아무라 인화가니 저와 주소나 네 염도
1: 뭐여네 염 지규리 보면 탭도대 다소 가르도 장고 도대 직도다
0: 뭐라가가 가비 입에 맛에 착세식 유사 숨겹 지규리
1: 계시 진짜 장칸에 둥구두게 아 장게 교질 보면 지게 숨겨 채우르베 접종 자기는 让爸爸打掐着，不给婆罗门钱，让我晓得肯定用啊。
0: 阿姆拉，巴拉个苏木塔里，波拉个阿加拉萨的，俺做团队个面子，七个主要的，别去卡死个的。阿姆拉，你起来。

0: 오지 딘체 교두 약다 말다
1: 갔다
0: 저 인화다 조상 팔러 영인의 죽 랍지 딘체 교너 약다 말다
1: 가리 약다 말이스
0: 디
1: 갔다
0: 아치 부호며 조상 비이

0: 이과 나라시라 제주 치에서 새가 요비 이과 니라 무톱지 대호삼 제대 두루켜 통소 나라시라 친기
1: 아타나 잠시 다다니 중도 아무 처음에 질러 아주 너무 상매 Ngayon yung

0: 니아자 세제 가시가.
1: 나라 아자를 갑시다 위에
2: 과로. 니아. 아.
0: 지만 아세 나는 가시다. 이 캐릭터 한번 찍어.
1: 나라다 야리 김두매. 타다 가리는데 엄마 갑지 신의 용도 왜.
0: 라마 형 가시오래. 아.
1: 니라 아자를 못 되지. 세제 지금에.
0: 퇴.
1: 니라 아자를 못 맞대나 진짜야. 江山迷途中，西个树被别离。那谁许久？
3: 刘成。

0: 아니 누구게 가르치유
1: 마녀샤 그래 레니 가르치유 매 하 공부 누구게
0: 니 레니 가르치소 담녀랑 직시에 두게 진화 자이 이제 마치라
1: 누구게 자이 마치 크래게 자이 이제 오르베 니 아무 근데 처음제 쉐다 영이 그제 처음제
0: 그 루도 쳇부지 나 많이 가요 마치 아
1: 니 나시오 나라니 거지 나래자 니 라라 고급지지요 너 카디브신 네 그래서 잡장하슈
0: 용아 자슈다 자닝네 사민 장경하슈는 네랑 개체매다
1: 나 체매 그래 네 아무 소세요지 양회주 네 아무 처음이다 참 그랬어요 그지 너 나 체매 쓰고 이베 계속 결혼해 남녀 레게가 조마시라 바베 나저 슈싱 마니 나네 최승이 아메 총마지 결혼 심 나글어 니 엄마 춘주 뒤져라 아무 매협 잡시 나저 너무 되게 초악한 제스키 역시 나저 너무 되게 초악한 제스키 역시 계속 세워 세워 계속 세워 범모 가르쳐서 가르쳐서 범모 아마미 니나 니 쇠쇠죠 아 아마 쇠다치 아메 자실랭아 친구 하지 라 쇠다치 장사기 범모티 집에 아
0: 마시 마르담쥬
1: 범모 녀무디이는 땐땐 머시 니에세아 친구
2: 江银华江银华这个可对于那样子会觉得偶遇些常在多现在没有偶遇些去别特地让给三八些比的我让他把灯灭喂阿家阳了你看里面亏了那么小个那家做他个老婆接不起虽说了不叫小事心说让个银华给给俺俺就会觉得虚下
1: 누구네 나자자 두고도와 뭐 던지지 배아 카리스 회전 주고래 카리스 주고래
2: 용아 용아 용아 네 부모 로스 깊죠 계란 게 차들려 나시 던주 말이 인다 영화 얘 니 그저 잡래 그저 잡세 얘 나를 치고
1: 신소 랑 범은 염대 주도 지내 입에 주도 마찬 악동하는 예사 쇼 죽인다
0: 예사 쇼 하려래 뭐랑 엄마차네? 엄마차기
1: 아니 쇼르주니 입에 자기 뭐랄 채 입에
0: 니 아무랄 채 입어 장인화게 나 쉬머쥬 나를 덥쥬 다 쥬다 쥬 마리
2: 어 아자양라 범호회제 야 범호회제 흔히 고비 입에 마세 계제 여가 수시에미도 내주 좀 개매 봐. 낙동할 저거야. 그러래. 제만 안아서 고르지나 그저 시부래. 제말해.
1: 신소. 신의 미개 시회회 아. 단의 회주엔 개 재미도. 개스 내주 잘라비는 개도 장자 다 받은 거 맨다.

0: Asha, tu tu jogyo gulu perri. Kyulsi la, mungsa tiyan tu tu lesha. Nyanyi zer nima, magana lindro si, chongta siya bekab la. Ya, Asha, duda. Chur so nye imcha. Tats shishda. Sabza shila, Asha. Kumo!
1: ラサ、そこちら。ほぼ。ラカルチグ。全身もきぶら。どうなんか追だ。ラナンダミドは?ラナンダメば。な?ラナンダミド。ね、ね、なんか。あ、ラホジテプシ。いね、やすひ。
2: 계속 마시.
1: 야주.
2: 제 맛이다.

0: 我让你干啥去？叫他去干啥？叫你干啥去？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他去干啥？叫 也你可接不着，学的。阿姆拉，着学的，腾腾腾，切木哦，学的。不打泡面罢了，你最先的，可能用不着。
1: 啥？你还过是，让他天到地怕了，没人收口的。
0: 苏科多个去，阿姆拉，你也去吧。阿，阿，阿，操！既然个，俺学习个。你学别这嘛去，瞧吧，瞧吧啥去？你，你瞧吧，卡点数，既然个，俺他不是不能给。不打破门吧？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卡了， 수모도 라다 조셔스니디 양지보조 녀르바 아 당도랑게가 근데 스켈림바 샤카가다 치수스 체제 저와 지금 애슬럽이바 아직 드셔브레 드레이너 좀 됐어야 보셔 쉬다
1: 네 바브랑 근데 셔고이메 아 고미도 드드 셔비너 양롱딩지
0: 랑게 고고 수수 셔비너 녀 랑롱딩 말베 이화 랑아 주나 견고레 라 아자르다 중보다 주모 미꾸야 호스팅 걸어봐 랑게 디데 셰비나 니 공조 추도 근데 쇼래 더도 미나 세가 좋아치 랑 같이 님 봐
1: 어 조상다 좋아치
0: 我 쌤 랑게 더도 조상 스니 데 삼시 쉬우치 거
1: 같이 조상 디제 벌었다 아 조상다 좋아치 니 이 너니 롭소지라 총배지 너니 근데 가서 집인다 밤라에 총도 디제 쇼 마르베
0: 나 로 총도 조상능 심해 이루 춘대가 미지 랑 로 가슬레도 남아도 안 감다 내 최고야 두고 뭐 처금이 누구야
1: 바브라 말게 차고야 하루도 바브라 드링아 슈네 얘기 세프시 후유 나 뭐 차고야 하루지 니 군대시 하루지 부지 게게 하루도
0: 용아 자 이화 란토도 같이 내봐 랑 아무라 근데서 좀해 지도구야 니에 지메 드리라다 조상 된다디 니에 타바당초 더도 드려 퇴부이너 랑 나디래 퇴제주
2: 让俺唱个学的，我那手可短。不求人呢，俺们龙哥给你一百啊！是，你还打个几个人三十九，打个几个人三十九。小霞，俺们下半年啊，他的银子俺们下半年我打。你让我叫，让给老三。婆们的姐姐，明个起呢，不过得过去。还告诉我，俺那是叫我去干着年事，年岁的这啥能有呀有嘛事？年上小，年岁的每次见着钱的事，又想我生的下土嘛事？
3: 俺们那呢，一下地过了送给，几个天呢？天上大半拉天呢，俺见拿了两个姐姐，一花大钱是几贵？让我去吧。
2: 可是有，人家就晓得，人，人说他钱是几贵事。我们这在抢死给不也？你让想，永远有嘛人？咱们对这大家想个人。俺们上了，天母可最羡慕叫，让爹爹姐、独娘姐爹，就还是有人。去给了要可最有嘛人？然后包那个徐霞大了下有人，我就怕前面又一杯没抢着。让给婆母肯定是猜猜人，去了婆母忙他就有人，当当处处去也有人。之前呢，去给婆母猜别呢。门这不要嘛这？
3: 年前呢，卡巴西呢，樱花能写给婆母娘亲们的香嘛这？
2: 他的人生呢，这是修不着。那生多哎？
3: 嗯。
2: 캬감나 캬바유 년령가 친구
1: 왜 담모 돈은 영어 두고 해 쇼가네 집 둥기 뒤에서 니 호주님이 배 워마 볼 니에대 왔다
4: 안지 아자 경안라 정도 장게 니에제 뒤에
1: 가슴
4: 아자 아자 라조 장세 가슈야 나를 코스는 보라시다 밥에 넘겨 야르침다가 야 가슈 니다스 니 주두야
1: 상아 슈슈아 승마슈 자게 시엄마시 상게 계시는 격담 시빌레 많이 합사 딜레 격담 슈드
4: 예예 되다 바보 타라쇼게 칼라야 마세바 알아시키제 오고 폰라 나치스

0: 아자, 딴 예시 해봐, 녀다. 내 수에 대비해, 대, 생마랑 용도야.
1: 캔 상매, 아, 들고 와, 마리. 랑게, 아, 함시, 위배. 용아, 마대, 가릴 내 쉐다. 마리에, 키쳐.
0: 아자, 아자. 아자, 여고. 되다, 되다. 되다, 치. 진짜, 마시. 年牛肉脚当地，阿上个年头清明多，前头的那些没有。阿姐，什么事？阿姐，我年轻不是，阿上个孙子了，我还孙子有，我牛肉脚当搞不起，我搞了个地铁了，一到西楼都是个，一年八百，八百全拿我的工多。我以前新做香菇的是个，哼，俺那听见了搞不起了没？新个怎么看呢？牛肉是个。
1: 上个年纪新个孙马瑞，听见新个孙马瑞。给谁对等这些药马人？没心大卡扯皮呢，错到表马人。你看你算不着，心给算不得。
0: 阿姐，我不算明年没心的。哼，你也不算看来是呢，家底干咋些？牛肉脚汤些，锅煮汤没些热气。呵，什么嘴？格是血？上哪里？岂不还是要谁？哼，俺也知道那些钱都没得。
1: 让叔叔给喝些多。
0: 叫个阿爷了，叫菩萨们上门，把外卖收拾个。这在路边了，一个人最多的，把外卖他们去，轻松些做个事。地荒了是哒，人们吃的个，把外卖家们做个。哼，叫个阿爷了，把外卖人们吃的个家外卖菜，叫么让菩萨们收拾个。俺嘴巴巴，洗个干净的，水冷的拧嘛是，把外卖他些呢，用到熏灯嘛是吧？年花了多着。
1: 这是不上的鱼球机器。阿姐给给不给钱哦。

0: 伊尼阿加勒，你不是前不是前说？
1: 你是哈拉索？你老婆前多了呗？
0: 开心吗？谁？阿加给他去修。
1: 阿加，你也是年吧？也是二十几？
0: 呀，人还活着啊？
1: 아자랑아수인베마세 주문이 세일스도 출로 장가 조이에

0: 한팅 제 시기.
1: 얘랑 지우. 마제 요화래 껴 하도. 잠심쇼아. 잠깐 마다 지고면도. 제화다 지쳐면요. 심어도. 심어도. 얘기님이 씨 타바 등매.
0: 지, 주고. 고쇼게 시제. 야, 호시 토주.
2: 가래. 양자 제가 용비. 바베야 나 대도와.
0: 어제 나 콘다 쯧비김 되면도라. 콘로 숨으선 되면도. 잘라디 장아자르 줘. 나 뭐라 토니메.
2: 아자르 잘라도 저거 마시.
0: 네데 잘라주. 네 접제 장아자르 제로.
2: 아제 아자가 뭐 혹시 그렇지.
0: 나 숨으세요. 잘라도 장아자르 제로.
2: 이야
0: 야주 뭐. 야주 아.
2: 뭐 혹시 그렇지.
0: 야주.
2: 간루샤나.
3: 居民周界的地主记张郎南土看不见地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妈居多日婆你东帮妈 카다야 도시에 교
4: 가리
2: 저 디나 우리 막수로 도와
3: 깨지 마고 된 저거 저지
4: 우리 수영우
2: 조상계
4: 조상계 제배
3: 야
4: 조상계 제주게
3: 얘 전화를 주도 샘오 우가 주다
4: 과 갈싱이래 아 콩물 내지 갈시가 나서 나 교부 가수 있네요 콩물 낸 거예요 마시 快 h 你 n g y 下
3: a
2: 야 g y 저 n 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yang,
5: yang, yang,
3: yang, yang, yang, y龙须是拉下，伢那就敢拉索。阿妈说的，伢樱花是面的，最不小心哎。
1: 呀，起码你们让过谢母个，谢斌，你阿妈的，没让阿母的。
3: 这下这下，你老母阿妈让看你个，起码你没让过谢母哟。让伢看清楚，光大，阿妈是他媳妇是狗屁，我们第一呢，让看清楚娟儿，娟儿，伢多了三百块钱看起看，啥的，
1: 俺娘就没瞧有，真买的呗，
3: 让谁没见到有多哎，阿妈，跑不上阿妈多买的，
1: 这是这是，当俺娘的，表示觉得俺娘有。阿妈，啰嗦的。
6: 我去的，我去的去。
1: 随你吧，随你吧。
6: 我去的。
1: 南京的，我听过了。我听这东西，看这个，看这个。我听这东西，让爸爸打钱去，也让骗你们多。
6: 让也让再骗你们多。周强，马上停下，俺给下雨。
1: 周强，民多，给就俺学的。
6: 让他行了，民多。周强，马上停下。
1: 你也让了，连民多是老百姓们。
0: 光大爷就给你输
6: 了。哎，江家宝，我到这个民生骨头生骨头的，你也让笑，我这江三个提了九万里，怕几久？
1: 呀，让，
6: 你也让笑一打，多多年阿家才干啥？你干过几下笑？
1: 对，对的，对的，让个个三米的肯定是多啊，农民车上打出几个油嘛是，也你肯定几年吧？
0: 阿妈，我来同他，我来读书去呢。他们没去呢，樱花不会介绍自己，哈里还见面吧？阿妈，你喊俺学呀，看
1: 你。你叫他来动手咱学呗，他得看些吧。你叫他写，其实没人给不会的给不赢呢。俺这中山给才得三百定你是，才俺见的接通嘛是，辛苦一百。
0: 他那年同他了，天气那么好。

0: 바보수가 연배.
1: 어.
2: 딸이야. 소트네 기수 소균시알 도구시라는 게 지금 좀 줄라.
1: 봐봐 봐봐.
2: 대도.
3: 됐어. 계란쇼. 주름 완라표.
0: 왜. 얘 집에 나올 파 키기라.
3: 아, 영아.
2: 됐어. 신수 장연배.
0: 표랑 소가 내 중에.
2: 어. 아, 선이 토이.
0: 선이 토이.
4: 네, 아.
0: 아, 제 잔다 그러 왜 걸어.
5: 주름 완라. 서서나. 아.
6: 도서이대비. 저 고단나 알아도 가셔. 뭐 파베스디니. 엄마 교회 계셔. 너니 야호도 저지.
0: 육소 육소. 랑기 계셔다네 되나. 약다시 에이 섬도 봐.
3: 장아샤. 랑 주다 켜는 미도. 파베스디디 능미 삼마페 봐. 랑게다 가셔비.
7: 抓不住
0: 永贵义永贵义

0: 수수기 말비 또또 녀도 봐시에나 레라바 시르비
1: 다 그래 다 그래
2: 제사가 내주 체드 삼루 갸치스 다우르다 람사 갸리 기비 마드 소네 로시 마세 녀랄 카드 챵슈 지마네 부초 카담다 가시제다 람사 라고 겨겨 마시 콘주 흔히 권예시시 내주 카류네 주도지다
3: 보고 주도체야 카류 봐 자네 콘주 보고르다 나 김다다 보고 봐 손사 예, 겐지 켜고 좀, 르바. 양나다나 켜는 아 요 말이. 겐지나 진짜도다. 양나다제 가게 심미도 와. 보고 뉴 개브리 진짜 켜는 아요 말이. 리바, 예 셰프 다 그러봐.
0: 저거 셰프 다 그지. 예 도스 대 매화 운에 칼이 님 더 갑시다 와.
3: 셰고야 켜는데. 양 아야라 시다. 갸버리디디 나 통보다가 개무시 다 개그리. 아, 시베라. 살레.
2: 让给你若切吧你也许是君的阿七舅美华了恰下皮呢大多前年忙前樱花之一你说了若不切不咋皮樱花给你这没吧该来打个让给你我呢婆婆第一呢我呢该来洗不去要吧舅今晚呢樱花了压子起啊跟这些呢不是起死莫然了
3: 你最热辣皮呢？做啥个？给你送马达。
0: 你叫，你叫上谁？不过你最多吃辣吧？军爹是的，俺做老兄弟打个是吧？你最多吃辣不打？那不是米地姐目送工具吗？是，嘿，叫你叫上正规些鱼，当年切都不对。
3: 也，卡里卡里当年其实，真的卡里啊！今年三十年个银子面是卡些活嘞。
0: 啊，叫，哦。
3: 对的，叫那个他写一，哦，叫那个南山龙地姐家里没家。哟，你先过来吧，你先把写吧，开连通嘛的。
0: 对的，他的啊，写卡书多。
3: 用啊用啊用啊，你先写，开连说。
0: 这的龙地叫嘛？这咱龙地，人家说过啥了？啊，的，嗯嗯，哦，樱花雨吧？哦。
2: 但是阿姐，让开学的，教学的，樱花了，樱花了，足够下。

0: 樱花。 잘 가르쳤어.
1: 네 능미 아수 코메 하고스.
0: 그래.
1: 딱 이제 저 의미 하고 문도. 계시 나 워마메나. 나 숨보 대도 문도. 뭘 알다도 신이 요 맛이.
0: 이화.
1: 내 주디 배산 제토 모소. 정말 힘지게 갭시 쉽게 비. 맛이 엄지. 저거 나 보고 침부 자자. 대화 거야 요 맛이. 고베 왕따네 지마네 부코야 맵처스기
0: 잉화 부르기쇼 부르기나 니 암라게 케마네 능마지 마세 미신나게 미니 깡고지 마지
1: 기쇼에
0: 오 카당이니 찬스케베약 로셀리오루 기쇼 세닝이니 찬세바스링가도
1: 아 용마지 용마지, 언니 밤에 언니 지야了 무퉁이青梅吧? 마세, 我让你了两个姐 용마지, 不给比呢?
0: 我真那我给, 把那了七个我有的, 不是把那的差个多,你看了年纪, 不给小, 天天千三八四零度, 看他从来没给比用马지, 一起去的, 听他的, 让心这求马지,
1: 用啊, 让看你的,
2: 好, 어찌 괜찮아로 봐. 비비. 가서 죽인다. 조상아마 라세니레스.
3: 어, 육샤나 육샤나. 나 키란세니. 나 포초고다 계시니. 나 김비 다고다 계시니. 슈다.
2: 나 나가 다고미. 나 저 나 다고 염니. 부마시. 데. 레스 레스.
4: 어찌 러저. 자이는 고저 내리케데 수유. 고저 볼피에 소마르베.
2: 야피다.
3: 어, 육샤나 육샤나. 계지 치니랑래메.
2: 어, 쟤는 슈다, 슈다. 나 내가 더 쓰이, 니네라 내가 쟤, 공모조.
4: 야면은 잠아 뛰어다. 난데는 기치 쎄디 민도.
3: 어, 어, 어, 용아.
4: 괜찮아, 내가 가르유네 슈다.
3: 어, 어, 아자. 어, 전다 쎄스 개매. 랑푸 녹라메 전다디 그래서 탁 주시니 봐.
4: 그치. 쇼니니게 제베 레어디 네피 제브스 카스레아 다디 라부지게 도고 요야 메바 제마제
3: 미니 다리 미니 토다 덴데 미니가 타 제고로 네보 뭐 키란스 나말리쇼 포메 저거 토토 두기 제마 보고 응아주나 끼주 있기 말 봐
4: 네피 장 포모 나말린스 에
3: 어
4: 다디 께서 퇴메쇼 마르베아
3: 랑부 초반처 말베아 첸데그 포모 고고다 루지시 이루준데그 포모 시르베아
4: 괜찮아 자 소소 포모 규메베 랑 포모 시그디 칠 총타 주시 뭐나 초가 나 보고디 네 퓨리스 땡키제 시아토부두게
3: 켈린지 요 말바
4: 니예 켈 말레 말다 나면 시에슬라 구마스디 뭐부고지 체브심디 님도 생부디 장게 군이 님도 예부 통주게 통주게 제
3: 어유 진짜도 셰규 아유 제가 예컵라 침요하다 와야 디스 와야 기니 대줘 아 겜규 디니 숨 디스
4: 케시 녀양 케시스 유다 让婆们出我那部的我就周仓个人都能用啊你也看连球你也没有大姐让给婆们免干气呢部的过去过了死于大你也凭借过于行吗你也没有大姐统统用吗是呗王林你也让这人我连不赢了你也明着了捐给你
3: 이내라쌤니시 견수 조상 딩이디 메시 유네 유토마시 제마 화레비네 렌제 코타쥬리
2: 이화 마투쉬
1: 개초지다 오마니 호조이 니세송 그제 小学
3: rāngu chōgā nā būk tī kīnī yū mā rī. Lām sāng, miāng gāl chī jē, guā gā yū. Zhōu sāng dā, ngā zū zhōu wā, kio nī mē. Zhōu chāng gā bāba nī, chēp chūng jī rī, āma nī, kā mā jī rī. Khon zū mū tū chē jē, pēp chāng kī nī, rā nā mā sū gā yō bī yī nē, nī zhōu chāng bī thāk chū yī, rā yī chēp dhukwē. Ngā wū nē yām shirā cīng gī, zhōu chāng dā sū khār tō ā, rā ngā khintas sēm shuā bī.
1: Nī tūn dār chū tō chē mō?
3: Ngā chū tō chē tō mī tū. Rāngi shamjī thārab shūjī, shūgu sāma nye gye gugī. Rāngu chukwa dī, nīshī jīne, rāngu chukwa dī. Nīshī jīne, rāngu chukwa dī. Nīshī jīne, ngui sē tuyabu shirā chōrī. Adi, bēsāng chē tūg mārī, gyalāng mī sāngmē shī jī, khāsā gāl gyatā bērā chēb yīna, anu nye tōng chūrī yū mārbē.
1: Tōntō kēnsēs kīkbē, rāng lō dībī chī. Rāng lō dībī chī. Nyōr sū mā shī, ngā rē tuyōn dā, nyōr sū mā shī, ngā rē tuyōn dā.
3: Xie, rāngā shiam rī shūbē lēng tēn tō shik tuyō dā. Ngā shē nē ngō sā gī.
1: Bāb rāng lā kāk bū sū mā shī.
3: Yā.
1: Mā tō nū yōng tū wē.
3: Rāng kā shī nye bā.
1: Rāng nī dā kā tū mā dā nī tū dā, yā mē nā ārā tū dē jī.
3: Yā.
1: Rāng tū ndō.
3: Nī ārā sū kī shū. Hō mā tēm tō tī yī nā, nī tē rī yī nā sōp tō sō yō mā sū nā, nī. Rang ma yue kharin ba.
1: Yue ne, bab rang ge hen zhe xiu ga.
3: Quan ge xiu, nie yi, zai a nie. Rang ge yu mian sik du.
1: A lian men ni mian.
3: Jie zhu qiu le yi ne.
5: Baba, a zhe bao ma de.
3: Ma yu.
5: Yo.
4: Dan mian ge zhe sao.
5: Qiu le zhen zao yu.
3: Hei, nie qiu le sim tu su ne.
1: Tan ge ne da ra ti jie,

0: 快拿点，周强接走，快拿点，马队长，马队长，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强，周
1: 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我去， 내로 좀 자세하게요. 그래. 나 저기 얘가 침이 하지. 별미다. 지와송 겹 접시. 랑불아. 대박 하지네. 녀라시오. 좀 자세하세요, 마시. 견디디 캐라스 키오리.
2: 봐봐. 봐봐. 봐봐. 봐봐 씨. 교치.
3: 어.
2: 다 내 줄 아셔.
3: 계속 독지다 배스로 들려 그래라.
2: 어, 펑라가 미마 고치지. 조상신소아.
3: 가리.
2: 어,
3: 스베라.
2: 녀로 봐용아.
3: 어, 과야미도.
2: 야, 됐다. 아자.
4: 정유 조샤. 경유 회유다.
2: 야, 아.

0: 쇼라오 쇼라오 다른 쇼게 있는 싱시우시게 없어 냥냥 묘다지에 다시 제비노
1: 다시 제모 라유 로유 심으자
0: 네 네 잠깐 로고체가 용비 야 니 심지 아
1: 잠깐 로고체가 염두
0: 영화 유가 단행에 주도 재무요
1: 주도 재무 유
0: 제가 땅에 주미 줄이 제바 지로 멋있잖아 랑쌤네도 선생유 육쇼 딜레가 로주기
1: 고다 고다 장경아, 로봇이 오세.
0: 쇼팅.
1: 굿이, 로봇이다.
0: 나 가르치니 이미 제도괴.

0: 캠도
1: 아니 네 아내랑 다가 용비에
2: 그렇지 小曼, 啥 용비
1: 네 간이 니 치이
3: 알라 감사
2: 감사 그렇지 포모티 딘젠딩제라 부디 포냠 되시도 그 쓰시고 있다 보리아 저 야저 야쇼다 저 다산 대매베 멋있게 말

0: 没先吃吧。老对不起，你爸爸去哪没有？年前呢，阿家亲辈也好凶些，我来啥个老对不起？
1: 家宝，让阿家囊袋没多，强子来给联系。今晚你中奖，让阿家都知。让阿家来看着马去。阿家哎，昨晚也不是干掉钥匙，常不写为呢。中奖阿一团队没多，你那头先看着阿姐，让阿家给搞起。看到你们都昨晚给人的过年日，没钱打麻日。
0: 阿家要我出来先支持，但你心思。
1: 啊，家宝，让阿家你安你哪里要的，让去打去呢。
0: 啊，我中面，都想点一张，我中对面多。阿家，你心思，我中一打，压去。
1: 呀呀呀！
2: 阿家老老对不起，你爸爸冷嘛些。
3: 让了不过你，是伢头没得怪啊。姐姐妈不听得肯定呢。
1: 我龙珠一直在当着儿子，家中切无语。
3: 用啊用啊，家中切修。他的不跟我来打球，让我打不过。
2: 爸爸，等到三月一呗。
3: 让两个也我切不切。三月没到，三月没到过啊。你让吃，孔明公家是谁呗？你让三哥几个退休掉，谁马上呢？你不是谁的钱啊？
2: 你说新个没？
3: 说嘛新了，讲过来。
2: 说新没到，我连不着。
3: 前三月新个月。
2: 新个月。
3: 你今晚对不起，我是女。婆婆，我你娘啊，我。
2: 哎，十九日搞不月的事呢，那么少，十点进了才能看，十点进了没得看。
1: 哼，又没来二十多。让给钱呢，生意阿家罗用过这边。
2: 谢马总。让阿家成都哎，
1: 陈国琼，阿家亲不赢了，但给不给你用嘛是？
2: 啊，谢长啊，爸爸周末大多要用嘛是啦，看来要说多嘛是，等到哪里人心，谢谢忙是的个，就做老了的，吃着吃着是，大家个给送些多嘛是，哎，其实我来公司做弊呢，我也老用没，
1: 这个仓库准备老对不起啊，
4: 啊，那他先拿。
2: 让
4: 姐，我做钥匙让你。
1: 爹，叔叔哪里不能洗洗洗？怎么瞧嘛是？今晚呢，给你给我，阿家张叔伯吃过是。
4: 阿家妹，顶着牙个乐。今晚呢，叔叔那边看年货的。
5: 娘那边看了年了，点点农药嘛是。
6: 我们的都下山那些年个多。
4: 俺最后一句龙才大学医，没然个老了没钱不得啊，难不上龙定医。然对的，可你哪年全部是老不咋，对的，卡拉大生命多。
6: 去那把带不来，那什么大年的嘛事啊？怕卡不有的，没出卡不有没年数的，年底了怕卡不有咱们这些。
4: 啊，然爸爸是嘛咋，老不是多是给不得。
6: 等到老群聚干了，让些啥去？这冬天了，我最有嘛事？这冬天没得可把谁有没心个嘛事？大概是歇久了。喂，旁边团大弟，阿妹看他嘛是笑的。
4: 你，上街他是哪年？我可去看吧。
5: 我们年纪老些，他到大外头拉到是两月子，怕是人家休的。
4: 让对的。周强，今晚俺不给啥子呢？俺喇叭主意。爸爸妈别点下点熬马人，让你们都没事干别说，都喝醉娘呢。能大没？
5: 宁都，你让了也好轻易。
4: 娟儿，让爷周强了，那我顶着当马人。姐妈，阿妹周强来也好笑。
1: 嘉英花给录制前面呢。周强跟俺舅大妹亲马人。
4: 阿妹阿哥有，今年穷队呢，你们都在么子活人？三五郎那不管让他在么子队，
1: 周强给让我妈自己若不起我时，一年他的民族钱不下节，没心大搞不起我时。我周强给我约，天天是难挨要时。阿妈，我周强接通民族，周强给天天我请嘛的。樱花姑娘哪年退休啊？但不过大几年时，让我大家看起来吧。
0: 来不我阿姨，来不上我阿姨，你阿是哪周强了？你阿搞不又是那么的有余？来不我阿姨，阿姨，这让你屋里这可真行。然后的，叔叔就我该搞不起我时，还可以呗。
6: 家宝，哦，让我阿家你中哎，
0: 哦你。
6: 你们兄，梅花花药，梅花花药姐，
1: 让阿家吞到这个月，看得美呀！谁？不花钱不得，
6: 叫我让你阿那去对付他。
1: 爹，你不过拉是呗？大娘。 Kini harcika yo ba?
2: Acha la, roku chen yungu ribe. Amu mebe bu nga nyi la, roku chen yungu ribe. Roku chero.
6: Bembu zi harcho, gyo go yang lo, yang lo chi.
2: Acha la, mei hua kye uro chi. Amu chong nyen ngol ten yungu ribe. Babe bu gu nya tuwe mendo. Mei hua tanda chun juri la. Saya da, nyi yao mei za ngu yu che, nga zole tep shi mendo. Nga tando lab zha zhong ruba. Babe nga, xin su le xin su uzu kye ki.
1: ཡ་ལོན་ད་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ཨ་ལེ་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ཡ་ལོན་ད་ཅེས་
0: 바브랑게 나 아자만 제가 교수도 나 단다 난랭 조이다.
3: 예야 하도. 아, 예스레 야 하도.
0: 김제도 시에는 형도.
3: 예랑 김제 가셔 그래. 나 다기. 랑게 아자 예시슈.
0: 신메.
3: 뒤에 죽 혀리이나.
7: 도자야 하도. 고야 조용진에 랑게 고쇼.
8: 자바. 랑규시. 네게 시야유.
3: 소소 즉 수여자 소아.
0: 신스.
8: 가리. 부구세이베.
3: 고아이베 신주에.
8: 네비게유.
3: 하치.
8: 담녀라. 알아도야 망자셨으기. 제자 네 대다가요비.
3: 가리도야 망차없어. 도야 그셈버시다 고아래.
8: 네 지도 스텝다가 람사기에 네겹지. 포교가 잡두게.
3: 처음에 계신데 시험고. 랑가도 왕가다 답지 입에 부구지 미지게 냐제 추도시도다. 랑 포교가 감가 수치해투소대요.
8: 네라 치우. 유화다 담녀 매화 방바답지 네비게 레스 디카레 베쿠레 아
3: 어 리바 부근이게 흔히 고요 말이 딩아레 섬츠메다 나 김다징원의 흔히 고고로 봐 저봐 네 독지 첨부 티제지 키랑도 제비나 콜로메브라 하리 마세 네 자 살랭게 나 로고시라 제주 대섬니 섬샤유
8: 네 도스터드 할까레시라도 어 도스지 징저가 아마 퍼스레 부다르죠. 부침바차스노 시에쇼시. 그래도. 아.
3: 아, 용아. 젤니르 독신다. 저부셰비노 부칠 메브다가. 나니 심자 용제 페시 게메죠.
8: 나와스게미도. 이네 랑시디 돈도다 그러도. 랑게다 김자디 카토 주지지. 랑게 수수수서 주동다 게메베.
3: 제나 참은 예노 그러베. 이곳은요 봄디 나슴드시라스웨체 가서가 돈디야 메스비
8: 세다다다다다 게시에다가 람사롱치리 소소이 보르마 다치 세규리
3: 어 세야 하루이바 칠시샤스네 네 세마리 수밤머지나 네파 봄 지금 메스야 게스티 신유이
8: 아 세다
3: 로리
9: 나 왕차이 키니게 터지게 왕님 김에디 네 굽러 키교교 용구도가 아니 저거매와 게임쇼기
3: 야 돈도 날로다매베
9: 어 년년도다 재미나 마타레님이 신시카르고치기
6: 로리랑 제타지
8: 로등교마시
3: 나잡잡신다리 세니로도
6: 로리마시
9: 녀라시오
3: 지스 냠유셰보 잡우춘주오리 기드세네 딜레가 약케메마
6: 是吧 나대한가지가 랑냐묘시야제나 그래젠가지
9: 용아 세니라 녀로입수쇼
10: 아지 아자라 차르나나
11: 자제
10: 나 테마나다
11: 조시
10: 아지
11: 조다제
10: 아자라 아자라 드제보수다 아무랑가지가여봐
11: 나디수래 계셔도 드제냐마
10: 조창가 아무이 자유화 你不自教有劲，
11: 我自己买不到。
10: 这家店有什么？

0: Juche, Konzo Gapdin, Top Chambu Dinje, Yupta, Konzo Namja, Deminazo Dinje, Rugyup Tundu, Nazo Mikum Dinje, when they shave in one yimachi rangirisha, Chazangare Semnale, Konzo Yumdo Majoche or Samju, Konzo Kibo Yungerilangale, Kibo Yungeri Samju.
1: Kajetawe, Samatji, Kauhuanji, Ting Tang Buru, Jinu Yamju Digur, Majo Gorchek Donchebe, Ninile Masuara, Kibo Chimoto. Dulam Chibu Yoba, Nyongwe, Murachebe, Kauhuanji, Simdun Diguji, Lirimti, Chushun Chongjatupe. Komajimbo Toshi, Jigzu Chiganti Yila, Majo Mangshu Chiganti Yi.
0: We Mangchi, Gany Pinjun Yabi, Nyakonzo, Tinzu Labena Yube, Mutizong Ayada, or Tuzu Kazuna, Mutigi Gimbate Tokuchiwares TV.
1: Tendamdo Simdun Digu Sawati, Betty Chizu, Jajakon Mainde, Mitiwe Mawar Gongo Tong Tuji. Kozu, Jibenki, Chikoya, Bei Dimai Bashi. Gao Hongyanji, Mota Chibashina. Lobja Hongrun Sila, Rogu, Chilimshin, Kozu Kongrimne, Chikor, Jordan Goronga Tong Tong Yus. Mingungus Tongue, Gao Hongyanji, Simdun Digu Sawati, Lue Jingi Chachubu, Nyambe, Nishi Nini, Tedo Mabe, Tony, Jingu Yamju Dibu Sivati, Ranger Chichanji.
0: Sobena, Mijik Tin Tubuda, Midi, Jingu Yamju Dibuki, ABP Publinchena. Among two keyboard gorgata, Yungshule Gorchuan Kashiri.
1: Jinu Yamju, Dibu Pablin Chigan Yuchi, Gao Huyangi, Tobena, Tomir, Keyboard Chungwe Gorgi, Buri, Nazo, Dimichedi, Mitue Mango, Majochi, Ludichi.
0: Mimung Puchi, Kambata, Mora Dama Shaje, Manjoche, Masse, Tingrela Manjo Kazu, Chebe, Bushi Diye, Tobena Goje, Tuzu Kazenala. Kibo kaze chumta, wima kaze dun yu meki, lulindi de so kangdu chigri.
1: Kibo chive, Ludwig, Gao Hongyanji, Kunrim gir water, Jizo dingi, Chebajan sawa dandy shudi, Chadoni, Chicha chene, Mishin yi chesu jugu. Yendobe, Daja cheba, Gao Hongyanji jube, Jizo dingi, Chebajan shibe, Jiyu Bushitita, Tendamdu, Chadoni, Jesu shibe, Bushi juma yinbe, Demi uni, Tumji juma chedi, Mitewe mawar gongo dong tuji. Gao Hongyanji Jube, Kunim Swati, Tengato, Jawachi, Mitigrele Mela, Mitia, Yingi Suimi, Moranki Yan, Sabre Singme.
2: Ten Chegamo Singish Do. Nanzu, Ten Chegamo Singedi, Suimi, Dachi Chidu, Miti Kanemi, Siamido, Dachi Chetuamido, Kansana, Miti Mingsam Lemindo.
1: Kunim to Jube, Jumi, Ten Yimbe, Miti, Betty Kerne, Dong Ting Meme. Kedi Tizu Tere, Jangrene, Kabatungi. Gao Hongyanji Jan, Chen Chiang Swati, Zawane, Tungu Mebe, Tar, Jingu, Yamju, Dibu, Go Jemir Tuga, Kome, Tondo Gor, Chi, Jada, Nishu Tsuru, Dutumi, Kedan Haji, Chen Chiang Mo, Kuju Tuju Mebar Kur.
3: Jizu Singa Ineta, Tia Shugan Ineta, Ponzo Sama, Chungun Ponga Jansi, Shugu de Gao Hongyan Morale, Chungun Posi, Yodon Sigenti, Tama, Kibo Rage, Jigi Yomas, Marza Sama Kabu Gil Sabsi.
1: Tanga 기계도 쇼르에 최대 문제 되다 년도배 재주 체대 출 도미 이마시
4: 최대 티나 미세 치시 지르 민러 고홍옌 세위 지초 기계 티 통마 체비는 원내 장례기 란서 생외 단체 지빈 기치 워야 슈켄 시리 但 이내의 슈워야 수수 이내 풍고 탐시 린제 선자 모라 이내의 뇌즈 포겐지 지샤 원은 近내 년소기 지초 기계 이마탄 양 최대 티난 큰근 포켄 체시 양인도 모랄이야 침체 주도 체시 컨제 지리야 송고회나 지조 지겐탕 요송 지구난 슈케 규메 와리야 케바 카르회나 난치 중국 시칭 로싱키 기겐 침호 原意라기 세지리야 지세난도
2: 단도 아주 세부 소개하실이야 뇌서버버티 코란게 니버사바 당부 제베 균세 제초고마지 다이넬레 단도 내 토메 꾸롱티 로접 치야이마다 Shugoya Jundo Chungje, Yozong and Lamla Chima Dinje Yimbele. D Lamsu Dungeda, Netting Gimina, a Chimche Getele, Mitea, Kande Chenele, Dozam, Yang Yoshi. A Chimche, Jiburan Yomati. A Tizu Chingenda, Dina Shunke, Jume Parge, Kebane Shebina, a Tizu Chingena, 대야 세식 카세 요지 베나 교도티 네팅게다 야나 중교 징게 야나 교도티 난도 도담 징게다 지보 대비게다 누가 등게이바 야나 교도티 나리야 속신게 누가 등게이나 나주 드릴리야 요존 니소 지주 징게나 야나 고 징게이바 지고시 딜레 도지 계시 미티 레리 딘데 지금에나 나주 미티 요존게 레리 티나리야 슝게 규마르 지제 팀제 딜레뷰뷰 제단 요존게 니버 딘주다 고지 징게리야 지제 팀제디나 제마시
4: 레세 지펜키 최고의 링트 나주 지판 규미 티 커블 게브리아야 토스이 침무장 징마시 마세 초에 나리야 제신 뷰킨 강만 회비 저와 지신 원
2: 俺去餐厅去几片七国亚修改光不行呢看这七国去哪俺去母体中国四星罗金去一言七目和原意来给公司去三难的俺做这边恰恰前队呢定我呢要不是但是呢俺做唐道地主清洁的四日度的道士地面昨年清洁的头端看这日度当这七国是地这当餐厅他成都给地主清洁的这日度的道士 이나 nganzu xiandib dan jisim pyu chogu shi gezi tili khebo raqtab guol lingwa da yana nganzu dandung di jili ya namchang tinze yu je parke da khebo guntum la soba gandar kebin yuwe guol lingwa yina gab didu nganzu ngeba du tosun che che che gu gu shi gab didu da di ngunzi changze ge jibin chi gu shi mayin be ta shi ta kengang che shu jili ya gandar paru yubi kari minto ne yine gezi nganzu gulba ngunzi korang girge zide na liya yagu yina da di ten ten yu zong ge cha ju jinbe nyinga shimu shi zayo shi 야메나 칼루자규베 토네요시
4: 레세 갤라리아 토체나 쇼힌 심튼 디크세위 지조치겐키 데야 쇼킨 갤하삼 타마 요송키 람로리아 치베시 틴제시 치즈이 자차보야 즈비 지변 치고 칼루 예소 서버티 타마 팅기 갤리 타요 마신 교든 티 토니 점린딩 랄리아 키보 저규타 시엔리아 펜버준교 냠토 디베 차차디 하장키 꿈부히버 세부데마신 오야 스몰힝게 팅디리신 슈삼 타셔힝 팅게기 티웨만위 침도 신지 켄드네 추리 진디기 침도 균시규 켄도나쇼 팅게 슈텐샤고
1: 왕샹기 라우라니체 우두네 오드 지미레 카바시 견제 쥐엔지 람파도 슈어 창미 자바사시 링부당나 용규텔레 지시 닌지 타기 요노르크 디인트라 디민트라시규 가다교이 Dönden cimye çınlı köşe gidenle, yince bu geçer.

0: 킹도기 콜라디리 시리 여도주 충유 짱부시인 충무이 소련군의 순수 진심 特동 시리기 윤장례 조주 군두위 겐지무차도 코로 충무 샹샹도주 타마라 야서로 뒤조 서버토르 장아르치위의 그들이 춤으로 왕위의 최소기 냠시그 나우위 소자기 남바지르히 토니 서시디토 드밤 쯤바라치 양느 김왕 예수와라치 니가라 소위의 민남기 소자 탐지 릉중캄리의 충신 장부송기의 고궁리 지금 집에 세 걸어라 준비 모자를 입어라 지
1: 创新盘点乡村振兴
2: 创新盘点乡村振兴
3: 每天啦 Mindy show.